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8월 초닷새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대가 2026년 제20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 차위했습니다. 2026 연결 가을철 자동차 교육 혜택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연변팀이 동북리그 준결승에서 대련팀과의 대결에서 아쉽게 패배하면서 결승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9월 11일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래는 2026년 제20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생 백돌 기념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서장 시가제시 기롱현에서 발생한 산사태 재해와 관련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 습근평 당건설 문선 제1권, 제2권의 일부 내용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20기 중앙심계위원회 제4차 회의와 12기 성당위 심계위원회 제5차 선언회의 정신, 전국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영상회의, 전성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사업 추진회의, 전조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심화 전문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시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투쟁 사업 진척 상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생 백돌 기념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은 강택민 동지의 빛나는 전투적 생애를 회고하고 당과 인민을 위해 세운 불멸의 공훈을 높이 평가했으며 우리가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분토 정신을 이어가는 데 근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전시 상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학습 관철하는 것을 고품질 발전 추진과 긴밀히 결부하고 당에 대한 충성을 확고히 하며 민생 실사를 잘 처리하고 개혁 개방을 심화하며 안전 최저선을 굳건히 지켜 실제 행동으로 중국식 현대화 연결의 새로운 장을 힘써 써내려가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은 예방이 구조보다 낫다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관련 연구 판단과 조기 경보 요구를 단호히 시달하며 기상, 지질, 수문 등 조기 경보 정보를 제때에 정확히 발표해 재해 예방 감소 방어선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지질 재해 위험점과 관광지, 저수지와 못, 물과 관련된 도로, 건설 중인 공사장 등 중점 지점을 긴밀히 주시하고 위험 요소 조사 정돈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각종 위험을 맹아 상태에서 제거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지켜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앙과 성당위 심계위원회의 재반 배치 요구를 깊이 관철시달하고 중심사업과 중대대상건설, 중점분야개혁과 경제발전 관건고리를 둘러싸고 법에 따라 엄격히 심계감독을 전개하며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정책집행최저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민생 최저선을 지키고 와 성주 사업 배치에 따라 단서 조사, 사건 수사, 보호 우산 타격과 관계망 제거, 원천 관리 등 네 가지 중점 임무에 초점을 맞춰 전문 투쟁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돼 실제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위치 특점과 우리시 실제 상황에 립각해 타격 중점을 부각하고 전통적인 폭력배 악세력 범죄와 신형 폭력배 악세력 범죄를 긴밀히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고압적인 억제 태세를 유지해 집법 타격 효능을 확실히 높여야 합니다. 교율과 법률의 연동을 강화하고 정법기관과 교율검사감찰기관 사이의 단서 쌍방향 이송, 중대, 의난, 복잡사건 협동 추진 등 사업기재를 건전히 하며 중점업종과 분야, 중점인원에 대한 예방관리 사업을 심화해 폭력배 악세력이 자라나는 토양을 전방위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선전 인도를 강화하고 여론 진지를 튼튼히 구축하며 광범한 군중들이 주동적으로 료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폭넓게 참여하도록 인도해 전 사회 공동관리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0: 그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26 연결가을철 자동차 교육 혜택 행사가 연변경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열립니다. 전시회는 다양한 차종을 한자리에 모으고 정부와 기업의 보조 혜택을 더해 연변 시민들을 위한 원스톱 자동차 구매 성회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충분히 방출하고 지역 자동차 소비 시장 활력을 한층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번 가을철 자동차 교육 혜택 행사는 연변 경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주최하고 주 공산업 연합회 자동차 업종 상회가 여러 자동차 사이스점과 연합회 주관했습니다. 100여 개 전시업체가 참가해 신차, 중고차, 자동차 부대 봉사 등 다양한 업태를 전역 적용하는 바, 그중 신차 전시업체는 56개, 중고차 전시업체는 43개, 기타 자동차 관련 전시업체는 10여 개입니다. 63개 주류 자동차 브랜드가 참가했으며,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는 25개로 근 40%를 차지했습니다. 덴자, 팡청보, 아바타, 치안, ICAR, 림모터, 홍멍저싱 등 인기 신에너지 자동차 브랜드가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냈고, 랜드로버, 벤츠, BMW, 아우디, 링컨 등 고급 브랜드도 모두 참가했으며, 전통 주류 브랜드들도 여러 신에너지 주력 차종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다양화, 개성화된 자동차 구매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만족시켰습니다. 본지 자동차 소비 시장을 지속적으로 진작하고 광범한 자동차 구매 군중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시정부는 이번 자동차 전시회를 고도로 중시하고 실질적인 자금을 투입해 여러 가지 해민 자동차 구매 지원 정책을 출범하면서 소비 혜택을 대대적으로 방출했습니다. 이번 자동차 구매 혜택 행사는 승용차, 상용차, 신에너지 자동차, 중고차 등전 품목을 전액 적용하며 현장에는 전문 구매 안내, 금융보험, 차량 등록 등전 과정 원스톱 봉사가 마련됐습니다. 차량 선택, 가격 비교, 수속 처리를 모두 전시회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 전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 옛 공장 건물을 개조해 만든 1978 예랑 예술 전람관이 9월 3일부터 시험 영업에 들어가 연길 문화관광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예술 공간은 디지털 과학 기술과 본지 문화를 깊이 융합하고 참여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몰입식 체험으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예술 여행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연길 1978 문창원에 위치한 1978 예랑은 빛과 영상, 공간 장치가 서로 어우러진 가운데 장백산 생태, 연길 민속과 도시 기억을 둘러싸고 여러 주체 체험 공간을 알심들여 조성했습니다. 전체 관람 체험은 약 2시간으로 예상되며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늦추고 이번 예술 여행을 천천히 음미하기에 적합합니다. 예술 체험 외에도 관내에는 문창 구역과 커피 휴식 구역이 부대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참관을 마친 뒤 연길 특색 문창 제품을 구매하거나 커피 구역에서 잠시 쉬며 교류할 수 있습니다. 공업 유적에서 문화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한 1978 예랑은 연길 야간 경제와 문화 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함과 추억을 함께 담은 도시 응접실을 조성했습니다.
1: 제대 군인들의 소속감과 영예감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 제대 군인 봉사 중심은 봉사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제대 군인 귀향 등록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한 가지 일로 통합함으로써 부문 간 연동과 데이터 공유를 통해 영광스럽게 제대한 군인들이 집 가까이에서 고효율적이고 따뜻한 원스톱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대 군인 봉사 중심 원스톱 봉사 대책에서 기자는 삼일군들이 등록하러 온 제대 군인들을 위해 인내심 있게 각종 수속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부 입력에서 자료 심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한개 대청에서 전부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 첫날 20명의 제대 군인이 관련 업무를 순조롭게 마치고 취업 자문도 받았습니다. 귀향 접수 보장 사업에서 시 제대 군인 봉사 중심은 인력 자원 및 사회 보장 부문과 주동적으로 연동해 대청의 주재 자문 창구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 창구에서는 제대 등록, 자수 취업, 일회성 경제보조금 지급,
0: VR 몰입식 기상재해 응급훈련 등 과학보급 체험 대상이 마련돼 청소년들이 기상재해 식별, 응급,
1: 고 다시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상군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김상곤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직장에 출근하고 있는 여러분은 본인이 향수할 수 있는 휴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네, 휴가는 각 성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길림성의 결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가, 간호휴가에 관련된 규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결혼휴가입니다. 결혼휴가는 총 15일입니다. 길림성 인구 및 계획 출산 조례 제42조에 따르면 법적으로 결혼 등록 절차를 마친 종업원은 15일의 결혼 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 휴가입니다. 출산 휴가는 158일에서 최대 365일까지 가능합니다. 길림성 인구 및 계획 출산 조례에 따르면 국가가 규정한 98일의 출산 휴가에 더해 정책에 따라 출산한 여성 종업원은 출산 휴가를 180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남성 종업원의 간호 휴가는 기존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났습니다. 여성 종업원은 본인의 신청과 단위의 동의를 거친 후 출산 휴가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 휴가 연장 기간의 급여는 원래 급여의 75%로 지급됩니다. 급여 조정, 직급 승진, 근무 연한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은 육아 휴가입니다. 아이가 3주세가 되기 전까지 부부 쌍방은 각각 매년 20일의 육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출산 지원 조치를 한층 더 완비하고 시달할 때 관한 길림성의 실시 의견에 따르면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아이가

네, 여러분은 과일을 살때큰 것을 고르시는지요? 아니면 작은 것을 고르시는지요? 네, 과일은 크기에 따라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아래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일 크기를 선택할 때 핵심은 영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껍질에 영양분이 있으면 작은 것을 선택하고, 과육에 영양분이 있으면 크기에 관계없이 선택하면 됩니다. 포도, 대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비타민, 풍미 물질이 모두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같은 무게일 때 작은 것이 껍질의 비율이 높고 영양이 더 농축돼 있으며 풍미가 풍부합니다. 오렌지, 유자, 귤등 감귤류 과일의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C는 주로 과육 부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과일이 크면 과육이 더 많고 이러한 성분이 더 많이 축적돼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과와 같은 과일의 경우 일부 큰 과일 품종은 육종을 통해 세포수 그리고 적당한 팽창을 잘 결합해 클 뿐만 아니라 당과 산의 균형 및 풍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수박은 클수록 성장기에 빛과 수분이 충족함을 의미하기에 성숙도가 더 좋고 영양소와 리코펜의 활성 함량이 더 안정적입니다. 네, 여러분께 실용적인 선택 구매를 권유합니다. 껍질째 먹고 영양이 대부분 껍질에 있는 것은 작은 열매, 어두운 색을 우선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껍질을 벗겨 먹으며 영양이 과육이 있는 것은 정상보다 크고 열매 모양이 단정하며 성숙도가 더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일을 살때 신선도를 보고 과일이 단단하고 흐물흐물하지 않으며 과일 가루가 온전해야 가장 신선합니다. 과일의 좋고 나쁨을 가리는 핵심은 크기에 있지 않으며 품종, 유통 경로, 성숙도 및 신선도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습니다. 두려워하며 호르몬을 복용하면 살이 찌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심지어 한번 사용하면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폐경은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많이 떨어졌거나 심지어 멈췄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외인성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면 조열, 발한 등 불편한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고, 장기적인 심뇌혈관 질병 및 골다공증에도 좋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폐경기 호르몬 치료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행돼야 합니다. 만약 유방암, 자궁내막암, 혈전성 질환 등 고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보충을 건의하지 않습니다. 기타 여성들이 의사의 올바른 지도하에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일단 호르몬 사용을 시작하면 의사의 지도에 정기적인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총적으로 갱년기는 병이 아니라 여성의 삶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자기 조절, 자기 관리 및 개인 맞춤형 치료를 통해 대부분의 여성은 이 특별한 시기를 안정적으로 넘기고 건강한 종론의 생활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으신지요? 이왕 둘 거면 이런 사람 옆에 두는 건 어떨까요? 이런 말들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어. 그동안 정말 많이 애썼겠네. 네가 느낀 게 맞아. 그 상황이면 누구나 다 그랬을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잠깐 쉬어도 괜찮아. 그런 말 들어서 속상했겠다. 네, 그야말로 나를 위로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말들인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가끔은 또 비양되는 말투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한마디 말 상처가 어찌 보면 그게 참 잘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는 말, 아름답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듣는 상대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이 무너졌을 때 반드시 도움이 되는 심리학적 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방송을 들으면서 아, 나는 오늘 좀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무조건 네, 몇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모든 게 귀찮아졌다면 5분만 움직여 보라고 합니다.

0: 입니다. 무기력은 감정이 아니라 정지된 몸의 신호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조금 귀찮다면 5분만 서서 움직여 보세요. 두 번째는 말을 섞기 싫을 때가 있죠. 네, 물론 뭐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말을 섞기 싫다면 음악을 들어보세요. 사람에 대한 피로는 자극 회피 본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만 곱씹는다면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거라. 뇌는 반복이 안전하다고 착각해서 점점 갇혀갑니다. 네 번째는 세상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다면 거울을 보세요. 외부의 적대감은 때론 내면 비하의 투사입니다. 다섯 번째, 예민하고 날카롭다면 당분부터 줄여보세요. 감정 기복은 심기가 아니라 혈당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몽한 느낌일 땐 화면을 끄고 침묵을 켜라. 몽한 느낌은 뇌의 정보 과잉 신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음이 허하다면 햇빛부터 쬐라. 우울감은 빛 부족에서는 생화학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나를 잃어버린 기분이라면 손을 써라. 창조활동은 감정을 리셋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내가 미래를 잘 살아가는 것보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내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고 싶다면 먼저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잠깐 서품, 떡장 함께 감상합니다.
1: 혼자 사는 게 무슨 힘을 이렇게 크게 했는지. 솔직히 담배가 뭐예, 우리 독벌이 회사에 내게다가 혼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다 되는 게 이제 제가라면 숱한 게 고사지고 웃겠는데 뭐 어땠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2: 어머!
3: 누구십니까? 들어오시오.
2: 예.
3: 무슨 회장인가?
2: 예. 예.
3: 아, 저기, 그런데 예? 들어올 때 본 사람은 없었지?
2: 네, 무슨 비밀 하도 합니까?
3: 아,
2: 예. 아, 정말. 아, 따뜻하구나.
3: 아이, 그런데 박수이 예.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2: 예, 우리 결판 내다는 겐데. 예. 어제는 우리 합팀이 아니겠습니까?
3: 글쎄, 예? 60이 다 되는 게 주세 없댄지.
2: 60의 청춘이라는데.
3: 그래도 글쎄.
2: 아, 오동문의 우리 독보의 이과부보다 사사히 뒤떨어졌습니다.
3: 이과부라면 그 세지바리기랍니까?
2: 예, 그 동문은 그 전에 무덕 끝에 나 데리고 어땠는지 압니까?
3: 어땠습니까?
2: 양로텔까지 다 싸매겠습니다.
3: 그럼 세지바리 찾아갈게지 나를 어 찾아왔습니까?
2: 예? 그 동문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아유, 지네 말 세지래서.
4: 오과부 선생님 계십니까?
2: 왔습니다.
4: 머리 맞히죠?
3: 합니까? 우리 패들 왔습니다. 손이 들고 왔습니다.
2: 왔지. 우리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3: 이 밤새 아드바이하고 나 딱 둘이만 있는데 아드바이 별나게 알고겠습니까?
2: 예? 시청만 그렇구만.
4: 야!
2: 이리 왔어!
3: 나 사느라고 이제 벗었던 옷을 주워 입느라고.
2: 이거 어쩝니까? 어쩝니까 이거?
3: 이거 없대겠습니까?
2: 없대라고 여기.
3: 빨리 와 없대시.
2: 없대라고.
3: 예, 없대시.

0: 你老早是啥时候从南城来的呀？
1: 我老早是回家。
0: 啊，现在是从你，从到了白大长街的门口，毛发到南大的口罩，后来一个的南大的毛面罩，湖南来的，杭州来的，再过来。
2: 毛很少的，毛很少。
0: 你不知道风风呀？
2: 呀，
0: 太阳能
2: 干的，
0: 风风。
3: 넘치는 말과 행동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래는 없던 힘도 생기게 만드는 되고의 법칙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을 범했으면 고치면 되고 지식이 부족하면 배우면 되고

우울하면 밖으로 나가면 되고, 힘이 부족하면 운동하면 되고, 미움이 싫다면 용서를 하면 되고, 성공하고 싶다면 노력하면 되고, 존경받고 싶다면 배려하면 되고, 돈독하고 싶다면 이해하면 되고, 여유롭고 싶다면 멈춰서면 되고, 행복하고 싶다면 만족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일단 된다고 생각하자. 안 되면 다시 하면 그만이고, 다시 해도 안 되면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던 기회도 사라지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던 기회도 생겨나는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회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일일 천한, 일일 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하루 동안 맑고 청라하며 심신이 편안하고 한가롭다면 그 하루는 신선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늘 신선 같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욕심은 바라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늘 욕심을 바라다 보면 내가 지치고 내 마음이 더 공허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을 하고 힘들다면

0: 구강은 인체 건강의 첫 관문입니다. 튼튼한 치아는 식사, 발음, 용모뿐.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준치과 박용준 원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전국 치아사랑 선전일 주제는 건강한 치아, 건강한 생활입니다. 이 치아 건강은 단순히 구강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강은 우리 소화기 계통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치아가 나쁘거나 치아가 상실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식사를 제대로 씹을 수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고 이미 어떤 과학적으로 결단이 나왔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우리가 치아가 삐뚤거나 앞니가 없거나 이런다 할 때는 특히는 여자애들 이런 자비감이 많이 듭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웃을 때도 입을 막고 웃거나 가리려고 심지적으로 그 없는 치아를 가리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거기에 심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0: 네, 그래요. 매일 꾸준히 양치를 하는데도 충치나 이 치주염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또 일상에서 양치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1: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양치하는 방법이 틀린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양치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뒤 이빨 표면이라든지 이 얇은 음식 이런 찌꺼기 있는가? 그냥 하기만 하고 양치만 한데도 제가 그 치설하는 양치하는 목적을 이루지 않는가 이렇게 사고적인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빨 양치를 하는 중요한 목적은 이빨 표면을 우리 내계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내계면.
1: 이 내계면을 모두 깨끗하게 닦아줘야만이 우리가 양치하는 이런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은 많은 분들이 그냥 많아서 두 것만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자는 것은 꼭 우리 이 이빨 시설하는 양치하는 이 목적을 잘 알고 내면을 깨끗하게 잘 닦아줘야만이 우리가 양치를 잘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설질만 해서 사실 때는 특히 기운 고기랑 치기를 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치설질 잘하는 분이라도 우리가 보게 되면 석 달에 한 번이가 제일 좋죠.
0: 그렇군요. 요즘 이 어린이들의 충치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편인데요. 많은 부모님께서는

0: 유지가 빠지고 연구치가 또 새로 나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치료를 미루시는데 이렇게 방치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1: 예, 당연히 안 되죠. 애들이 충치가 생기면은, 아프니까. 예, 충치 생긴 적이 아프니까 그쪽으로 씻기시라 합니다. 그러면 그냥 한쪽, 한편으로 씻기 좋아하고. 예, 그리고, 앞니로. 보통 뒷니가 많이 충치 생기는데 애들이 앞니로 그냥 씻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애들이 이 뼈의 발육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0: 얼굴에
1: 예,
0: 이렇게
1: 그렇죠. 보게 되면 치아가 나온 후에 보면 이빨 표면에 색소가 이상한 색소가 생긴다거나 허옇다거나 하여간 발육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그래 제때에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더 진일보로 커진다 할 때는 연구치가 예를 들어 9살이 나야 되는데 7살에 갑자기 이렇게 이빨이 삐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뼈가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원래는 연구치 야폐 애기 연구치가 어느 정도 돼야 발육이 돼야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사전에 나온단 말입니다. 이러면은 또 지금 연구치가 자랄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잘 닦아주고 그리고 평상시에 애들이 물을 많이 먹이게 됩니다.
0: 물을 많이 마시고,
1: 왜냐하면 이 물을 빨아먹는 이 과정에서 청결 작용을 하니까 이빨 표면을 청소하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을 음식을 잘 배워야 됩니다. 양치하는 방법, 왜서 양치를 해야 되는지 아까처럼 목적도 알고 이래야 애들을 잘 교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잘 시켜야 이후에도 애들이 그냥 좋은 습관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의 중요한 거는 특히 자기 전에 꼭 양치를 시켜야 됩니다.
0: 자기
1: 낮에는 어떤 방법 바쁘다든가 무슨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방치는 해줄 수는 있지만 저녁에는 꼭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저녁에는 여기 세균들이 제일 활약을 잘 뗍니다.
0: 잠잘
1: 잠잘
0: 시간이죠.
1: 때. 그런데 애들이 이빨 표면에 음식찌꺼기랑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세균이 하루 사이에 갑작스럽게 많이 생기고 이러면은 꼭 충치라든가 잇몸 염증이라든가 이런 게잘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꼭 자기 전에 잘 해줘야 됩니다.
0: 그래요.
1: 그리고 애들을 그리고 불량 습관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0: 불량 습관,
1: 애들이 손가락을 빠고 잔다든지 이런 불량 습관들을 고쳐주고 특히는 또 우리 탄산 음료
0: 탄산 음료,
1: 이런 걸 거의 먹이지 않으면 좋습니다.
0: 그렇죠,
1: 먹이는 습관을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습관을 해야 됩니다.
0: 단 음식을 먹고는,
1: 왜냐하면 이후에 커서도 그냥 치과는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구나 이런 습관들을 해줘야 됩니다.
0: 어찌 보면, 뭐, 신체 검사하는 식으로,
1: 맞습니다.
0: 정기적으로 찾아주는 것이 좋겠군요. 그럼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몇살 때부터 그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치약은 요즘 애들은 한살 정도 있고 왜냐하면은 이 치약이 분류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애들이 치약을 먹습니다 많이. 한살 좌우 되는 애들은 모르니까
0: 근데 그렇죠.
1: 들들이하고 하니까 사탕인가 해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치약 성분에 먹어서는 안 되는 이런 물질들 예를 들어 불소라든가 이런 거는 애들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 애들 치약에는 불소랑 들어가지 않는 거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0: 그래요. 아이들 중에 이제 연필이나 손톱을 물어뜯거나 또 입으로 숨을 쉬고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습관들은 이 치아와 구강 건강에 어떤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1: 이런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손톱을 예를 들어 연필을 문다 이럴 때는 우리들 연필 물어보면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하면 이 앞니가 앞으로 밀리우는 느낌.

0: 네.
1: 예, 예. RA는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느낌. 예,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예, 결과도 그렇습니다. 우리 장기적으로 이렇게 물게 되면은 앞니가 튀어나옵니다.
0: 아.
1: 예, 네. 우리는 카이허라고 하는데,
0: 네.
1: 예, RA는 또 안으로 들어가고,
0: 네.
1: 이러면은, 예, 이 사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0: 네.
1: 예, 이렇게 되면 우리 앞니는 뭐 음식을 끊이는 데 써야 되는데,
0: 그렇죠.
1: 카이허가 되면 우리 끊이는 작용을 못 합니다.
0: 아.
1: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말할 때도 좀 세고, 예, 우리 치아의 구강 발음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예, 발음도 참 잘 안 되고, 예.
0: 네.
1: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입 벌어진 상태에서 우리 호흡이랑 하거나 뭐 하게 되면 보면 입안이 잘 마릅니다.
0: 아, 예. 네. 건조해요.
1: 우리가 입을 벌리고 그렇죠? 숨을 한 몇 번 쉬고 나면 입안이 말라서 막 느낌이 이상합니다.
0: 네.
1: 예, 그 같은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에 뭐 입을 벌리고 잔다거나 예,
0: 네.
1: 이런 나쁜 습관의 애들 보면 입안이 다 이렇게 마릅니다.
0: 네.
1: 그래서 예, 이런 마르면은 우리가 그 마른 상황에서 우리가 세균이 더 빨리 자른다.
0: 아, 건조한
1: 상태에서.
0: 상태면?
1: 예, 예, 예, 예.
0: 아, 네, 그렇군요.
1: 우리는 입안이가 춤으로 인해서 유동하고, 이런 충수하고, 이런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0: 네.
1: 작용들을 못하니까 세균들이 더 빨리 번식하게 되고,
0: 네.
1: 이러면 세균이 많으면 나가서 뭐, 쥐주염도 더 잘 생기게 되고, 예, 예. 그리고, 입이 마른 사람들을 보면 입냄새도 세게 납니다.
0: 아,
1: 예,
0: 네.
1: 왜냐면 이제 얘기했던 한쪽이 예, 적게 벌어지고,
0: 네.
1: 이러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턱관절, 관절 부분이가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릴 때 막 턱딱딱 이런 소리 난다거나,
0: 네.
1: 예, 이렇게 더 엄중해지면은 뭐 입을 잘 벌리지도 못하고,
0: 예, 그렇게 되는지.
1: 예, 10mm 벌린다 할 때는 우리가 심한 분들이 한 5mm밖에 못 벌리거나,
0: 네.
1: 예, 그리고 음식 씹을 때도 씹기가 힘들어하고,
0: 네.
1: 예, 예, 하여간 뭐 안 좋습니다.
0: 그래서
1: 우리가 턱관절 문란증이라고 하는데
0: 네.
1: 이런 게 오게 되면은 뭐 심해서는 뭐 수술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래 원래 애들이 편추로 음식 씹는 거 꼭 고쳐줘야 됩니다.
0: 네, 예. 그렇군요.
1: 예.
0: 이제 아이의 유치가 빠진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영구치가 나오지 않아서 고민하는 부모님도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1: 우선 우리가 영구치가 있는지 예,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자면 치과에 가서 뭐 CT나 사진 찍어가지고
0: 네.
1: 예, 밑에 영구치가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예예. 예, 예.
0: 네.
1: 그리고 우리가 유치가 예, 그러니까 빠진 시간이 길게 되면은
0: 네.
1: 우리 옆에 치아가 이렇게 대려집니다. 예, 어린이 치아들도
0: 아, 너무
1: 예, 이렇게 넘어지면서 그 연구치가 나오는 이 자리를 막아 버린다.
0: 네.
1: 예, 그러면 밑에 연구치가 우리가 올라오기 힘들어하고
0: 네.
1: 예, 나중에 가서 뭐 삐뚤게 자라거나
0: 예, 네.
1: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떤 애들은 그 잇몸이가 너무 일찍에 빠졌지 않습니까?
0: 네.
1: 그

0: 예, 근데 우리가 뼈가 이만큼 다 발육해서 새 치아가 나와야 되는데, 예, 나오지 않고 하면은 또 다른 이상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이 발육과도 이렇게 또 매칭이 되게,
0: 예, 그렇지, 그렇지.
1: 영치가 자라는 것이 좋겠군요.
0: 예.
1: 그리고 요즘 보면 이제 치아가 고르지 않아서 치아 교정을 또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 교정은 보통 몇살 때부터 가능한지, 아이의 치아가 고르게 자라도록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을까 합니다.
0: 왜냐하면요, 애들이 뭐 3살 그때부터 뭐 발육은 이미 그냥 하고 있으니까나. 뭐 12살 그때 가서 뼈가 어느 정도 거의 발육이 다된 후에 다시 하자면은 늦을 때도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3주 새부터 우리가 교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문제 생길 때는 여러 가지 뭐 지금 교정 방법도 많이 나왔고 애들한테 쓰는 예. 그래서 어릴수록 효과도 좋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고르게 자라도 도와주시는 방법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애들이 밑뼈가 이빨이 자라는 이 밑에 턱뼈가 발육이 잘 된다면은 뭐 이빨이 빗들게 자라거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두고 뼈를 어떻게 하면 발육이 잘 되게 하는가 이게가 사실 도와주는 겁니다. 뭐 애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애들의 뼈가 발육이 잘 되자면은 뭐 애들 운동을 잘 시키고 예. 그리고 좀 단단한 음식도 좀 먹게 하고 예. 요즘 애들은 정말 뭐 거의 보면 모두 나로나 음식입니다. 예.
1: 그렇죠.
0: 빵이라든지
1: 씻기 좋은 음식이죠.
0: 예. 그뭐 할머니들이 아깝다고 뭐 가라까지 먹여주고 예. 그리고
1: 그렇죠.
0: 고기도 다 뜯어서 예. 애가 쉽게 하느라고 좀 소고기도 다 뜯어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 애들이 우리 옛날에 우리 때보다 이 뼈의 발육이가 다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뼈가 넓어야 우리 치아가 이렇게 곱게 잘 올라올 수 있는데 만약에 뼈가 발육이 안 돼가지고 좁다면은 예, 이빨이 나올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면서 이빨들이 비들비들하게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서로 밀리면서 이렇게.
0: 예. 우리 어릴 때는 뭐 밥을 먹고 나면은 간식으로 어머니가 뭐 옛날에 우리 까마치라고 하셨어요. 까마치를 동그랗게 해서 주고 예, 온 바깥 동네 돌아다니면 그것만 씻고 뭐 다른 간식이 없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때 만의 동아리들을 보게 되면은 뭐 거의 이빨이 뭐 비뚤게 자란 경우가 적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보면은 뭐 그래서 하나거나 뭐 교정을 하러 다니고
1: 그래요. 이렇게 좀 단단한 음식도, 이제 평소부터 먹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겠네요.
0: 그렇죠. 예.
1: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또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이 내려앉는 현상을 많이 겪게 되는데요. 단순한 이 자연스러운 老화 현상인지,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0: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느 때 나이부터는 우리 뼈도 그렇고 잇몸도 그렇고 퇴축이 옵니다. 예, 우리 전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본다 할 때는 유기물이 줄어들고 무기물이 많아지면서 전체적 우리 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키가 로인들 보면 키가 점점 줄어든다고 우리 뼈도 그렇고 잇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은 줄어드는데. 그렇다 해서 1년에 뭐 갑작스럽게 뭐 1cm씩 줄어들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대략 우리가 이렇게 본다 할 때는 한 0.1mm 혹은 0.2mm 정도 뼈하고 잇몸이가 퇴축이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로인들을 이렇게 년신 로인을 보면은 이빨 사이가 좀 넓어지고 쯤이 생기고
1: 그렇죠. 쯤이
0: 예.
1: 생긴다.
0: 음식도 좀더 많이 끼우고 예. 그렇지. 이빨이 뭐 흔드는 건 아닙니다. 이빨이 흔들 때는 꼭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정형외과에서 보게 되면 치주염이 왔거나,
1: 치주염.
0: 예. 이거 제일 많이 치아가 흔들리는 원인입니다. 예.
1: 그래요.
0: 그리고 뭐, 예방을 할수 있는가에, 기실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치주염 방지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은 이 치주염을 방지하는가? 이 로인들이 한테서는 이 치아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0: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빨 사이가 즈미가 넓어지다 보니까
1: 네.
0: 음식이 잘 낍니다, 어른들은.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자기는 뭐 야채 이런 걸 써본 적도 없었다. 근데 왜 요즘 들어서 자꾸 음식이 색이 끼우고 음식의 색이 뚜지게 된다고
1: 네.
0: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쯤이 벌어지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은 옛날보다도 우리 치아 청결을 더잘 해줘야 됩니다. 특히는 우리 이빨 사이에 끼운 음식을 깨끗하게 청결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제때 가서의 스킬링도 하고, 시야도 하고, 이 노인들은 전체 잇몸도 내려앉고 뼈가 내려앉으면서 우리가 이빨 뿌리도 점점 많이 드러납니다. 이빨도 더 길어지고, 그래서 보면은 청결도 옛날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자르던 이빨이 길어지니까 이빨을 닦아야 하는 면적이 더 많고 닦기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이빨 뿌리 쪽.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잘 닦지 않고 하면은 이 노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치주염이 오는 경우가 많은 노인들이 어떤 나이가 드니까 이빨이 흔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칫솔 할때잘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치주염이 오면서 이빨이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그래요. 방금 이제 그 스케일링을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치아가 뭐 상한다, 오히려 더 쯤이 벌어진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은 사실인지 또, 이 어르신들에게, 스케일링을, 권장하는 그 주기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0: 옛날에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우리가 스케일링 하고 나면은 어떤 분들은 뭐한 2, 3일 정도, 길어서 한 일주일 정도 이 치아가 시립니다. 시린 원인은 뭔가 하면은 잇몸에 염증이 생겼거나 병리적 원인으로 이빨 뿌리가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빨 뿌리에 치석이 있는 걸꼭 제거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빨 뿌리 신경이가 어느 정도 자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민감해지고, 그러니까 그 며칠 동안은 그 시련하고 뭐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이빨을 씻으면 왜 이렇게 시린가고 이게 그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깨끗하게 제거하고 이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치석이가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우리 이빨에 대한 혹은 잇몸에 대한 이 상처가 엄청 더 크다고 봅니다. 시린 거는 그냥 며칠이면 끝나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치석이가 어쨌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다만 치석이 없어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면은 옛날보다 갑자기 쯤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빨을 씻고 나면 쯤이가 더 벌어진다. 이게 나쁜 것이 아닌가. 이제 얘기했던 것은 이거 치석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면은 나중에 가서 그 어느 정도 잇몸이 그것도 다시 자라나올 수도 있습니다.
1: 원래 상태대로
0: 그렇죠. 우리 이
1: 회복할 수도
0: 치석
1: 있고.
0: 안에는 대량의 세균들이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우리 몸에 대한 혹은 이빨에 대한 이런 자극이 우리가 스케일링 하는 데 비하면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스케일링이 우리 몸에 대한 무슨 자극이라든지 이런 건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케일 주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반년 정도, 1년 정도, 제일 좋게는 석 달입니다. 우리가 환자들을 석 달에 한 번씩 그냥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보면은 석달 뒤에는 꼭 어느 정도 치석이 향이 생깁니다. 적든 많든. 그래서 제일 좋게는 석 달인데 우리 습관적으로 석 달에 한 번씩 다니기는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1: 그렇죠.
0: 그렇고. 그래서 저는 반년에 한 번씩은 다니셔요. 그리고 너무 늦어도 1년은 초과하지 말고 한번 와서 스케일링을 하고 그런 것이 좋습니다.
1: 그래요. 이제 그 중장년층에서 치아가 또 빠졌지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치료를 미루고 방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절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빨과 이빨 사이를 절구통하고 절구공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방을 찢는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구통이거나 우리 절구공이가 삐뚤게 된다면은 우리가 절구를 칠 때, 안에 절구통 안에는

0: 이런 뭐 아니 물건을 우리가 깨끗하게 잘 짓을 수가 없고
1: 네.
0: 나가서 그냥 이 빚든 상태에서 친다게 되면 절구통이 깨지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1: 네.
0: 우리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뺀 치아를 제때 하지 않게 되면은 아령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합이 변하면서 이 치아가 상할 수가 있고 음식 씹는 효율이 떨어지고
1: 네.
0: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원래 뭐 치아를 빠진다면 제때 가서 이발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제 평생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인은 어떤 구강 관리 습관을 갖춰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0: 제일 중요한 거는 치설입니다.
1: 치설.
0: 양치를 양치를 잘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그 양치하는 이런 관리 방법,
1: 네.
0: 양치하는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서도 뭐 배워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쌍방해서 자해도 많으니까나
1: 네.
0: 자기한테 합당한 양치 방법을 장악해서
1: 네.
0: 열심히 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이제서는 스케일링이 띵치고
1: 정기적으로, 네.
0: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거의 100분의 99% 분들 보면은 치아가 꼭 지석이가 있습니다.
1: 네.
0: 1%는 치아도 갖춘하게 자라고
1: 네.
0: 어릴 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한 1%가 안 해도 괜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대부분은 지석이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가 이 지석이라는 거는 그냥 커지기만 커지고 그대로 두면은 작아지는 것이 아니니까나
1: 네.
0: 꼭 제때 제거해서 이 치석이 안에는 이 세균의 양을 줄이고 구강 내에는 이 세균의 양을 공제를 해줘야 우리가 뭐 충치라든가 치주염이라든가
1: 통증이 생기기 전에 예방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한 일상 습관과 정기적인 치과 검진으로 모두 건강한 치아 또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그 아이는 부끄러운 저의 과거였습니다. 저의 수치였고 저의 절망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전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영원한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또 한 번 보기 좋게 뒤통수를 치네요. 제가 그토록 잊고 싶어 했던 그 아이는 제 앞에 보내놓고, 제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제 아들은 이름마저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요?
1: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10번째 시간입니다.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넷째가 있는 병원으로 부랴부랴 찾아갔을 때 넷째는 이미 의식이 없었다. 그런 상태로 나흘 동안 버티다가 마지막 날 의식이 돌아왔는데 그것도 잠깐 아버지와 형들을 쭉 훑어보고 나서 눈을 감았다고 했다. 여자는 멘봉당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누구도 여자를 말리지 않았다.

0: 진계호는 마지를 시켜 추방받은 현벽 쪽에 있는 책상 위에 넷째의 고래암을 올려놓고 양쪽에 촛불 두 개를 켜게 했다. 향은 진계훈이 직접 피웠다. 그 앞에서 마지, 둘째, 셋째 순으로 향을 태웠다. 삽시에 온 집안이 향냄새로 가득 채워졌다. 마치 넷째가 진한 향냄새로 돌아온 듯 웃고 있었으니까. 자기와 살을 섞었던 남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비명횡사를 하지 않았는가.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 남편의 실종, 그리고 진신의 넷째의 죽음까지 모두 자신의 애군을 입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넷째의 원혼이 살아있다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다. 생각 같아서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다. 무섭고 두려워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넷째의 령전에 향을 피우면서 넷째를 위해 좋은 곳으로 가라고 빌었다. 또한 자신이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녀가 절을 하고 일어나자 고련 두 개의 촛불이 훅 하고 누가 입김으로 불어버린 것처럼 동시에 꺼져버렸다.
1: 아니, 이건...
0: 여자는 너무 무서워서 일어서다 말고 그 자리에 도로 주저앉아 버렸다. 그녀는 넷째가 자기의 작별 인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진계훈이 말없이 꺼진 촛불에 다시 불을 붙였다. 하지만 촛불은 또다시 꺼졌다.
1: 넷째가 저의 인사를 거부하나 봐요.
0: 진계훈이 다시 불을 붙였다. 그리고 성냥개비를 흔들어 끄고 나서 입을 열었다.
2: 사람의 령전에 향을 피우는 것은 집안의 잡귀를 쫓아내기 위한 것이고, 촛불을 피우는 것은 나쁜 기운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0: 촛불빛도 귀에 쏙쏙 들어왔다. 그녀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사주에 애군이 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아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시절 그녀가 자기 손으로 사들인 약을 드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생때 갔던 남편이 실종되었을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이 낯선 곳에 와서도 똑같은 말을 듣게 되었다. 팔자는 어디로 가든 피할 수 없는 모양이다. 사주에 애군이 끼었다는 말은 듣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이고 상처이고 불행이었다. 어린 딸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워 여자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다.
3: 이 세상에 애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사주를 봐주는 점쟁이나 무당들도 다 애군이 있는 거요. 애군이라는 게 뭔가 하면 밥 먹고 입 닦고 세수하고 물 마시고 햇빛 보고 잠자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으로 되어버리는 것이요. 이런 것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일이요. 사람이라면 다 겪어. 다만 비가 오면 처마 밑에서 피하거나

0: 산을 들거나 하다못해 호박잎이나 토란잎을 뜯어서 쓰면 되는 것처럼 애군도 얼마든지 미리 막을 수 있는 거요. 어릴 적에 어머니가 했던 그 말씀을 위로처럼 되새기면서 여자는 삶의 매 순간마다 조심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우산이
1: 혹시 이 못난 형의 질투와 시샘이 네 명을 다그친 게 아니야?
0: 넷째의 결혼이 진씨 가문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일이라고 말했던 것을 그는 지금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넷째가 시내로 간 그날, 진신의 형제들은 일하는 시간보다 넷째의 결혼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시간이 더 길었다. 둘째가 제일 말이 많았다.
1: 솔직히 이것은 우리 가문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우러 형이 셋이나 있는데 막내부터 장가를 보내는가 말이오. 이것은 형들에 대한 모독이고 형들을 모두 바보로 만들어버린 큰 사건이지. 남들이 알았으면 우리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 할게요.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2: 아, 너희들이 결정한 일이야. 지금 와서 누구를 탓해?
1: 아, 우리가 잘못하면 아버지나 형이 바로 잡아주어야지.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듭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2: 네가 내 말에 제일 반대했어. 벌써 잊은 거야?
1: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는 끝까지 우겨야죠.
2: 됐다, 됐다. 다 지나간 일이다. 순죽이 밥이 되겠느냐? 그리고 내나 너의 큰형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 그냥 받아들여라.
1: 그러니까 큰 여자들을 선택하게 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큰 형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지 말고, 아, 어서 말해보. 이 상황이 옳다고 생각돼요? 아, 받아들여지는가고.
3: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니? 도로 물리겠니?
1: 솔직히 물렸으면 좋겠어. 물리지 못하니까 이렇게 통분해하지 않소. 셋째야, 넌 괜찮니?
3: 막내가 운이 좋은 거지 뭐. 형들을 다 제치고 결혼하게 됐으니 그저 우리가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교. 그게 편하오.
1: 몰라. 난 일을 안할 거야. 5년간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결국 막내 좋은 노릇만 시켰잖아.
2: 허사 다 말하고 좋은 일에 왜 이리도 말들이 많은 거냐? 형제 중에 아무나 장가 갔으니 잘 됐다 생각하고 축하를 해주면 될 것을. 둘째야, 내가 당첨이 됐다 해도 똑같아. 다른 애들도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거야. 그러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네 팔자거니 생각하고 일이나 해라. 돈이라도 벌어야 장가를 갈거 아니냐?
0: 따져보니 넷째가 사고 난 시간과 둘째가 동생을 두고 악담을 했던 시간이 묘하게 일치했다. 가족끼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몸은 느끼지 못하지만 의령적인 진동은 거리에 상관없이 서로 통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넷째가 죽고 나서 한동안 진신의 남자들은 반일을 나가지 않았다. 목화를 제철에 따지 않으면 가을 비에 손실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넷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커서 그따위 것은 모두 뒷전이었다. 진겨우는 매일같이 해질 녘이면 휘어진 녹슨 모처럼 작은 의자에 턱을 고이고 앉아서 쓰러지는 석양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하였다. 그는 서쪽 하늘이 까맣게 어둠에 가라앉을 때까지 그렇게 홀로 앉아있곤 했다. 그러다 보니 모여서 다 같이 밥을 먹는 일도 없어졌다. 먹고 싶은 사람이 알아서 먹을 뿐이다. 어쩐 일인지 며칠째 둘째의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0: 맏형의 말에 의하면 둘째는 매일 넷째의 고래 묻은 묘지에 찾아가 술만 마시고 있다고 했다. 죽이라도 쑤어 식구들에게 먹으라고 권하는 것은
1: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0: 차곡차곡 채워넣었습니다. 김치를 그냥 두면 배추가 우로 떠올라 공기와 닿게 되고 쉽게 상하기에 무거운 돌로 꾹 눌러두었습니다. 무거운 돌로 배추를 꾹 눌러두어야 양념 맛이 고루 잘 배고 오래도록 맛있게 보관할 수 있다는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시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제가 직접 김치를 담그는 순간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눌러두다입니다. 무거운 것으로 지질러 두다는 뜻으로 무거운 물체를 이용해 대상이 움직이거나 떠오르지 않도록 꾹 눌러놓는 행동을 말합니다. 네, 눌러두다에는 또 일정한 상태에서 더 계속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두다는 뜻도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아이의 교육에 관해서 의견 차이가 생겨 다툴 뻔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대로 이야기를 계속하면 서로 모진 말만 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논쟁을 이어가지 않고 잠시 감정을 눌러두기로 했습니다. 흥분한 마음을 그대로 멈춰두고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생각한 뒤 다시 대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감정을 더 진행하지 않고 그 상태로 멈춰두는 것도 눌러두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눌러두다, 당장 할 일을 잠시 눌러두다 같은 표현을 자주 쓸 수 있습니다. 눌러두다에는 또 버리지 않고 계속 쓸 수 있게 그대로 두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집 정리를 하다가 제가 학생 시절 사용하던 오래된 공책과 연필들을 발견했습니다. 당장 사용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아이가 숙제할 때 쓸 수도 있고 제가 메모할 때도 유용할 것 같아 버리지 않고 두다라는 표현을 만나면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뜻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뉴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9월 13일 오전 뉴델리에서 브릭스 국가지도자 제18차 회의 제2단계 회에 참석하고 브릭스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글로벌 남방 힘을 키워가자란 제목의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당면 백년병국이 빠르게 전개되고 글로벌 남방의 군체성 굴기가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는 관건적 동력이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국제정세는 혼란과 변동을 얽히고 각종 위험 부담과 도전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를 안정시키고 개선하려면 브릭스 국가는 반드시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광범위한 글로벌 남방 국가를 단결해 국제 사무에서 적극적이고 안정적이며 선의적인 역할을 하며 인류의 공동 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글로벌 남방 국가는 국제 법치를 공동수호하고 주권 평등, 내성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수호하며

0: 국제법과 국제규정이 평등하게 적용되고 이중표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자수의 기치를 높이들고 유엔의 권위와 역할을 수호하며 다자기구의 개혁과 효율화를 지시하고 세계무역기구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급 호혜 상승을 견지하고 산업망,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수호해야 합니다. 일체화 대시장을 육성하고 목록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글로벌 발전 창의를 실행하고 고품질의 일대로 공동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과 함께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번영을 함께 창조하며 글로벌 남방의 단결착한 세상을 함께 열어갈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 남아프리카 공화국 라마포사 대통령, 이란 페제시키안 대통령, 이집트 엘시시 대통령, 인도네시아 프라보오 대통령, 에티오피아 아비 총리, 아랍연합 주장국,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 그리고 브라질과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 브릭스 동반자국과 귀빈국 지도자 또는 대표, 유엔 구테여스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책임자들이 대회 참석하고 인도 모디 총리가 회를 주재했습니다. 회 앞서 습근평 주석은 회에 참석한 지도자들과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기, 왕위 등이 상수란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습근병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9월 13일 점심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의 참석 일정을 원만 글로벌 남방에 힘을 기워가자라는 제목의 속평을 발송했습니다.
0: 중앙조직부가 최근 중앙선전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국가보건건강위원회와 함께 선전사상문화계통 사업단위 지도간부관리방법, 대학교 지도간부관리방법, 중학교와 소학교 지도간부관리방법, 과학연구사업단위 지도간부관리방법, 공립병원 지도간부관리방법 등 5개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개정한 5개 방법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당정의 새로운 배치와 새로운 요구를 착실하게 일행하고 사업단위 개혁을 심화하는 정신을 관찰했습니다.
1: 크게 추진했습니다. 이번 교육회는 200차에 달하는 론당과 회의, 상담 홍보 행사를 진행하고 조제 전시와 9개 특별 전시를 정성껏 준비했으며 1,830여 개소 기업이 오프라인 방식으로 참가하고 5,300여 개소 기업이 온라인 방식으로 참가했습니다. 북경시 상무국 로혜령 부국장은 이번 교육회에서 달성한 협상 성과는 실무적이고 풍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교육회에서 조직한 상담 홍보 행사는 134차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80% 늘었고 상담에 참가한 중앙 기업은 74개소로 단체로 참가한 중앙 금융기업과 업계 협회는 16개입니다. 그리고 주빈국인 노르웨이 전시팀이 중국 기업과 기구와 체결한 협력 협정이 6건이었습니다. 투자 북경 주재 홍보회에서는 36개 중점 프로젝트가 현장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향사를 통해 7가지 분야에서 1,200여 건의 성과를 달성하여 자원 접목과 교류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선도 기업의 참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오프라인 방식으로 교육회에 참가한 세계 500강 기업과 업계 선도 기업은 473개소로 전체 오프라인 참가 기업의 26%를 점하고 교육회에 참가한 업계 순위권 기업은 320개입니다. 전시품은 디지털 스마트 생산, 세포치료, 과학기술 금융, 녹색 신기반시설 등 첨단 분야는 물론이고 다국물류, 문화 해외 진출, 스포츠 이벤트 경제, 량방향 유학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 서비스의 국제화 능력을 강화하고 무역과 투자, 소비의 연동 발전을 심화하며 생활성 서비스 수출 예비를 진작시켜 서비스 무역 발전 혜택이 더 많은 국가와 각종 경영 주체에 돌려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0: 계열 보도, 장정 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로정에서 힘차게 나가자. 오늘은 홍군 제6군단의 서성 최종 도착지며 주황홍군의 관건적 전환점이자 홍군 제2방면군의 전전 출발지인 호남성으로 안내드립니다. 가을철 호남성 침조시 여성현 연수 묘족형 관양촌은 안개가 산 봉우리를 감싸고 황색 벽에 검은 기와를 얹은 주택들이 마을에 나란히 줄지어 섰습니다.

0: 여성은 장정 과정의 홍군이 호남에 들어서는 첫 과문입니다. 1934년 10월부터 11월까지 기간 국민방군의 제2차 봉쇄선을 돌파한 조항홍군의 선발부대가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최종 연수 묘속항에 도착했습니다. 여성현 당위원회 당사연구실 하리상 부수임은 관양촌 농민 호사덕은 흉년과 재해 대비한 비축량을 전부 홍군에게 지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지 농민들이 자신도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축량을 기꺼이 내놓은 이유는 바로 홍군은 이민을 위한 군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침주시 여성현은 텅스텐 산업, 전자정보 산업을 힘써 발전시키는 한편 저공경제, 디지털 경제를 함께 배치해 현대화 산업 발전 체계를 다그쳐 구축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현지에 64개 규모 이상 공업기업이 창출한 생산 총액은 동기 대비 77.4% 증가한 53억 원이었습니다. 그제날 장전 연천은 이제 정신고시에서 산업고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여성현 과학기술공업정부화국 당조석이 황비는 텅스텐 산업사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동적 육성 데이터베이스를 세우며 생물 제조 등 중대 프로젝트를 다그쳐 건설해 특색 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여성현에서 5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회화시 동토 뚱족자치현에서 관광객들은 동도 진군 로선 전환기념관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당시 홍군이 장성할 때 동도를 지나던 아슬아슬한 장면들을 되새겼습니다. 상강 전역 이후 조항 홍군은 1934년 12월 동도 뚱족 자치현에 이르렀습니다. 중공조항과 조항혁명 군사위원회는 동도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상강 전역 후 조항 홍군의 전략적 행동 방침을 연구했습니다. 그번 회의를 통도회의라고 부릅니다. 7일간 토론 끝에 회의는 최종 모택동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적의 병력이 적은 귀수 방향으로 진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도 진군 로선 전환기념관 관장 정상은 장정 당시 군사 정보는 5등급으로 나뉘었는데 당시 통도에서 발생한 전보는 최고 등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통도 동족 자치현은 홍색 자원과 록수 청산에 입각해 공성서원, 홍군거리, 화계로를 하나의 수학여행 로선으로 이어놓았습니다. 통도 동족 자치현 문화관광방송체육국 윤용박 국장은 장정 국가문화 공원 통도 구간 건설에 계속 박차를 가는 한편 몰입식 수학여행 상품을 더 많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호남성은 홍색 자원에 대한 보호와 활용, 홍색 문화에 대한 연구와 해석, 홍색 수학여행을 통한 정신력 향상 인재 양성, 홍색 문화 관광의 융합과 혁신, 장정 국가문화공원 건설 등 5대 대표 사업을 추진해 전국 홍색 사상 정치 교육의 새로운 꼬지를 만들 것입니다.
1: 안희성 학비시 고신구는 재생자원 종합 이용기지 분류센터를 바탕으로 대형 폐기물의 규범화된 수거 처리 신 모델을 혁신적으로 시범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 폐기물 처리를 골칫거리에서 간편한 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자원화 이용을 통해 폐물을 보물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신규 교체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주민들 집안의 폐가전, 낡은 소파 등 대형 폐기물이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다들 헌소파나 낡은 장롱을 제품 수거점에 팔아 처리도 쉽게 하고 용돈도 벌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수거를 해주는 곳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합비 종남 정원 아파트 단지 주민 리홍 씨는 낡은 소파나 큰 장롱은 아파트 단지에 함부로 버릴 수도 없고 수거 업체들도 올라오기를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 처리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주민들은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대형 폐기물 수거를 예약할 수 있으며 전 과정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모델의 도입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관리 사무소에 대형 폐기물 처리 난제도 해결해 줬습니다. 하나의 작은 예약 창구 뒤에는 완벽한 수거 운반 시스템이 자리했습니다. 기자가 분류센터의 대형 스크린에서 확인한 결과 당일 수거량과 처리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폐가구 수거와 분류 전용 창고에서는 작업자들이 수거 차량에서 헌 이자와 장롱을 내려 창고에 넣었

0: 해당 작업장으로 옮겨 대형 기계와 인력을 통해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비 고신 공공사무서비스 유한공사 직원 왕영봉 씨는 우선 설비를 이용해 압착 파쇄한 뒤 작업자들이 내부의 목재나 스펀지 가죽 등을 세분화해 분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재는 목재 적재구에 두고 스펀지류나 가정류 같은 가벼운 물질은 추가적인 무해화 처리를 거칩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넣어 방문 수거까지 다시 자원화 이용에 이르기까지 과거 뜨거운 감자였던 대형 폐기물이 이제는 새 보금자리를 찾아 배품이 보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수단은 대형 폐기물 처리에 마지막 1km를 연결하여 주민 생활에 편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의 정밀 관리를 위한 친환경 신경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최근 발표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 디지털 향촌 고품질 발전 행동기획은 농업 전반 산업망의 디지털화 전환을 다그치고 인공지능과 농업 발전의 융합을 촉진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을 다그쳐 건설하고 농업 센서와 전용칩, 핵심 연산법, 로봇, 지능형 육종 도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난관을 돌파하고 성과를 달성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0: 민간 투자 활력을 진작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1년의 투자 프로젝트를 민영 기업에 집중 추천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교통, 물류, 수리, 에너지 등 4대 중점 분야를 아우르며 민간 자본 유치 규모는 156억 원에 달합니다. 민간 자본은 단독 출자, 주주 통제, 지분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올 8월 말 기준 내몽골 전력시장의 신에너지 거래 규모가 루계로 5,095억 8천만 킬로와트 시달했습니다. 내몽골은 풍력과 태양광 자원이 풍부하며 내몽골 서부 지역의 신에너지 설비 용량은 1억 킬로와트로 총 설비 용량의 57.7%를 차지합니다. 2015년 국내 최초로 신에너지 시장화 거래를 시작한 내몽골은 당면 13개 성과 시에 친환경 전력을 송출하고 있으며 거래 규모는 전국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0: 여러 나라의 인사들이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의 기간 습금평 주석이 발표한 중요한 연설은 브릭스 대가족이 손잡고 새로운 황금 10년으로 나아가는 데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각국의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추진에 동력을 투입했다고 표했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 국제사무위원회 제1부주석 드미트리 노비코프는 습금형 국가주석의 연설은 큰 주목을 받았다며 습금형 주석은 글로벌 난방을 늘 염두에 두고 브릭스의 향후 10년간 밝은 발전 전망을 제시했으며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중요한 화제를 언급했다고 표했습니다. 관련 영역의 선봉인 중국은 경험까지 공유하면서 우간다 국제문제 전문가 조지프 카무리는 습금평 주석이 연설에서 제기한 4개 선봉은 4대 글로벌 창의를 구현했다며 현재 브릭스 협력을 통해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난방이 글로벌 관리에 참여하는 데 더 넓은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이 브릭스 협력을 이끌고 세 번째 황금 10년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브릭스 구도 내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대브릭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다 함께 힘을 이바지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웬남 중국 친선 집행위원회 상무위원 응우 옌민화는 브릭스 협력 기제는 20년간 빛나는 로정을 걸어왔으며 재차 의장국을 맡는 중국은 인류 운명 공동체를 적극 구축하고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며 브릭스 협력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세계가 함께 번영의 미래를 창조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인도 브릭스 국가 사무조정자이며 인도 외교부 경제관계비서인 달레라는 브릭스 국가들은 혁신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풍성한 성과를 쌓았다고 표했습니다. 이를테면 보화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형 스타트업 혁신기금 설립을 모색하는 등입니다. 우리는 중국과 기타 브릭스 국가와의 협력을 추진할 것입니다. 여러 나라 인사들은 습금평 주석의 중요한 연설은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했다.

우피했습니다. 에스파냐 지연정치학자 라파엘 드 모라는 유엔의 권위를 강조한 습금평 주석은 연설에서 종국 장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시켰다고 표했습니다. 전망적인 4개 선봉 주장은 더 공정하고 함대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6,326만 톤에 달해 수산물 총 생산량의 83%를 차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수산종자산업진흥과 양식기술난제 공략을 추진하며 논어류 복합재배양식, 공장형 순환수양식, 심해원해 양식 등 새 모델을 발전시키는 한편 지속가능 관련 신규 요구를 새로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산업법에 반영했습니다. 상해해양대학 장문박 부교수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이 양식 생산과 관리 감독에 빠르게 적용되고 정밀 사료 도입, 스마트 양식장 등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전통 양식은 친환경, 고효율, 지능형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수산양식센터망 에두아르도 레아노 사무총장은 중국은 다양한 양식 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이를 참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아노 사무총장은 중국이 인공지능, 스마트 양식, 심해원해 양식 등 면에서 축적한 기술은 국제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국가의 양식 용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항구국 조치 협정 발효 10주년입니다. 해당 협정은 항구국 조치 시행으로 불법, 보고 누락, 규제 미달 어업을 예방하고 차단하며 근절하려는 협정이 구축한 글로벌 정보 교환 시스템은 항구 검사, 입항 거부 등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글로벌 선박 기록 시스템은 선박 신원, 고난 부여, 역사 기록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항구국은 입항 전 위험 분석이 가능해 한정된 검사 자원을 고위험 대상에 집중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수생태 보호 실천도 이번 회의 교류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장강 류역에는 4,300여 종의 수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중국은 장강 주요 수역에서 10년 업 금지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15개 성급 행정구역이 포함되었고 23만 1,000명 어업 철수 어민에 대해서는 전직 취업, 직업 훈련, 사회 보장 등 정착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장강 10년 금어 주재 전시 코너를 마련해 금어 시행 이후 집법 감독, 어민 정착 지원, 수생 생물 다양성 보호 등 실천과 성과를 집중 소개했습니다. 상해해양대학 로결 부교수는 중국과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수산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양측 협력이 전통 기술 교류와 프로젝트 협력을 넘어 글로벌 관리, 국제 규정 이행, 경험 공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회의, 기술 교육, 남남 협력을 통해 중국은 국제사회와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에라리온 출신으로 현재 아일랜드 코크 대학교에서 어업 수산 양식 경영을 공부하고 있는 벤저민 보카리는 중국이 순환수 양식, 인공지능 관측 등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카리는 각국 실정에 맞춰 관련 기술을 현지화하고 교육과 교류를 강화하면 더 많은 발전 도상국의 수산 양식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실천 전 세계 수산업 지속가능성의 새로운 해법 제시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장이겠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은입니다.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일곱 번째 부분입니다.
2: 그렇다면 어떻게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해야 할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0: 독립자주, 자력갱생을 견지하며 중국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스스로 좌우지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셋째,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야 합니다. 인민의 근본적 리익을 수호하고 인민생 복지를 증진하며 현대화 건설의 성과가 인민들에게 보다 많고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개혁 개방을 심화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개혁과 혁신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개방을 뜻김없이 확대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동력과 활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다섯째, 투쟁 정신을 견지하고 발양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계절특별프로그램 평어근인 스펀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의 거림복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브리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올해는 브릭스 협력 기재 성립 20주년입니다. 지난 20년간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에서 디지털 경제, 독재 재판소, 인공지능 등 새로운 분야까지 브릭스 국가와 파트너국은 개방과 상생, 추세와 모델과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 반경으로 계산하면 차원 협력 기재를 통해 브릭스 국가 경제무역 협력 행동 강경, 브릭스 국가 투자 편리화 협력 요강 등 협의 문건을 관찰하면서 브릭스 협력의 호혜 상승 이야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고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보니 출행 고봉기에 델리에서 밀라트까지 차로 3시간 내지 4시간이 걸렸다면 지금은 1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한 출자기구 중 하나가 바로 브릭스 신개발은행입니다. 인도국제경제관계연구위원회 알피타 무크지 교수는 기타 다자개발기구와 각국 국가개발은행과 광범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신개발은행은 가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돕고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금융관리체계에서 신개발은행은 이미 중요한 신흥 역량이 됐습니다. 신개발은행 총재 로셰프는 협력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남방 국가의 협력 플랫폼 직능을 강화하고 있는 신개발은행은 다자주의와 다극화 특징을 띠라. 운행 해소 5년 만에 브릭스 혁신기지가 유치한 협력 항목은 130개에 달하고 투자액은 있는 대로 620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브라질 POE주 전략투자촉진국 하문 대표처 책임자 사우로는 브릭스 혁신기지는 우리에게 중국의 혁신생태로 통하는 문을 열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올 8월에 열린 브릭스 국가 제16차 경제무역장관회의에서 중국 대표는 중국은 각 회원국과 함께 무역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 디지털 경제, 서비스

녹색광산, 인공지능, 특수경제구 등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제도형 경제무역 배치와 경제무역 일체화 건설을 모색하고 추진하며 대브릭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글로벌 남방의 공동리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의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차 금리를 인상한 유럽 중앙은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표구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유럽 중앙은행이 11일 유로존 3대 핵심 금리를 모두 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유럽 중앙은행이 올해 두 번째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유로존이 지속적으로 통화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경제가 예기보다 좋은 양상을 보이면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정책에 일정한 공간을 제공했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책이 중동 정세와 에너지 가격 추세에 따를 것이므로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표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총재 라가르드는 중동 충돌이 지속적으로 통화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유로존 전체 통화율은 2027년 상반기까지 은행의 목표 수준치인 2%를 현저히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리 인상은 중기 통화율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동맹 동계국에 따르면 유로존의 3월 통화율은 7월에 2.9%에서 3.3%로 상승했으며 그중 에너지 가격의 동기 대비 상승폭이 10.3%에서 14.3%로 확대하면서 통화 팽창을 상승시키는 주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10일 발표한 경제 예측에 따르면 2026년 유로존 통화율은 3%로 2025년에 2.1%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2027년 하반기부터 둔화할 전망이고 유로존 통화율은 2027년에 2.5%, 2028년은 2.1%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 거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해서 정책을 과도하게 긴축한다는 위험 부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중동 정세에 따른 불확실성과 유럽의 여름철 극단 날씨의 단기적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경제는 여전히 일정한 근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데 공간을 제공해줬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10일 발표한 경제 예측에 따르면 유로존 경제 성장폭이 올해 0.9%, 내년은 1.4%를 기록할 것이며 올 6월의 예측보다 소폭 인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벨레드 회사 자본시장 전략 책임자 안 카트린 피터슨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동화 위험 부담이 지속될 경우 유럽중앙은행은 연내에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고 예금 기재 금리를 2.75%로 인상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충격이 더 광범위한 통화 압력을 촉발하지 못하면 금리가 3% 또는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브레스키는 에너지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계속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며 추가 금리 인상은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교제성으로 전환할 것임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중동 정세가 연말 전에 완화되고 에너지 충격이 다른 경제 분야에서 뚜렷한 제2차 효과를 내지 못하면 유럽중앙은행은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0: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교정 식품 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학생들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전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구간 연결시 교육국과 손잡고 2026년 가을철 교정식품안전 업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결시 56개 중학교, 소학교, 유치원의 식당 관리자와 학교 급식 제공업체의 식품안전 책임자 165명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회의는 안전 위험 요소를 면밀히 조시하며 식품안전 전과정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결시 시장감독관리국 책임자는 교육부문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교정 전문합작사의 일체화 전사슬 기계화 작업 모식과 표준화 육모, 기계화 모내기에서 지능화 식물보호, 기계화 수확까지 성숙하고 완비된 현대 농업 작업 체계는 기계화 생산이 재배 능률 제고, 인건비 절감, 생산 능력 안정화 등 면에서의 뚜렷한 우세를 직관적으로 보여줘 수강생들이 현대 농업 발전에 보다 직관적이고 깊이 있는 인식을 가지게 했습니다. 길림 핵심적인 재배 기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현대 농업 경영 모식과 디지털화 재배 응용 방법을 요구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이번 학습에서 배운 선진적인 기술, 성숙한 경험, 혁신적인 모식을 벼 생산 및 재해 후 생산 회복 사업에 적용하고 표준화, 기계화, 디지털화 재배 기술을 전역에 보급하여 왕청현 벼 산업의 질 향상, 능률 증대, 생산 안정, 공급 보장을 위해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사람 사이에서 정들면 친해지고 친해지면 정들었다 표현하고요. 어떤 장소나 물건에도 정이 느껴져야 마음이 따라가고 일단 정이 붙으면 떼는 게 더 어렵습니다. 네, 어린 나이가 정을 알면 강하게 자라고요. 모르면 독하게 큰다고 합니다. 네, 삶은 누구에게나 고되니 때로는 각자 도생도 힘에 부치지만 야박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정은 흐릅니다. 네, 고향의 정, 가족의 정, 끈끈한 정을 나누는 9월입니다.

0: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또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남자, 마홍 씨와
1: 네.
0: 함께하고 있고요. 마홍 씨 먼저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제가 오랜만에 항상 그 시그니처
0: 네.
1: 노래를 하면서 시작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안녕하세요라고 시작하니까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뭔가 진짜 저희 음악 작업실의 학생이었는데
0: 네,
1: 요즘에는 또 나름 간단하게 뮤지션으로 여기저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한주현 군
0: 네.
1: 오셨습니다. 그냥 박수라도 치고 싶은데 한번 인사라도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조현 씨 직접 인사해 주시죠.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망국이 선생님의 학생 한주현이라고 합니다.
0: 네, 그래요. 평소와 다르게 네. 약간 지금 주눅이 든 것 같아요.
1: 네, 아까 그 방송 전에도
0: 네.
1: 너무 긴장하다고
0: 네.
1: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고 막 그러는데
0: 그렇죠. 네. 그냥 노래를 부른다기보다는
1: 네.
0: 이렇게 또 방송이라는
1: 그렇죠.
0: 또 이런 또 매체를 통해서 노출이 되다 보니 살짝 더 긴장하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0: 네.
1: 처음에
0: 그때가 생각나네요.
1: 네, FM대 들어왔을 때 혹여나 또 말하다 실수할까봐
0: 네.
1: 혹여나 또 말을 너무 해서 또 사람들한테 또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봐
0: 마홍 씨도 말수가 네. 굉장히 적었고
1: 네, 그래서
0: 조용히 계시다가 갔죠.
1: 네, 맞습니다. 어쩌다 본 게 이렇게 나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래요. 오늘은 또 마홍 씨의 라이브뿐만 아니라
1: 네, 네.
0: 특별히 또 네, 조현 씨의 멋진 라이브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마홍 씨가 먼저 노래 들려주실 거죠? 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1: 네.
0: 가수분의 노래지 않습니까?
1: 네, 저번에도 이사님께서 울트라 이답시 놀러 오셔가지고
0: 네.
1: 이 노래를 이제 조만간 라디오에서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0: 네.
1: 아, 너무 감사하다면서 네. 너무 좋다면서 이렇게 칭찬받았습니다.
0: 그래요. 자, 이제 마홍 씨가 또 준비한
1: 네.
0: 오늘의 첫 번째 라이브 곡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자, 준비되셨나요?
1: 네, 준비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듣고 네,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자, 함께 들어볼게요.

0: 네, 오늘 망국 씨가
1: 네.
0: 준비한 라이브 곡으로
1: 네.
0: 해바라기였습니다.
1: 네.
0: 뭐 다들 너무나 익숙히 잘 알고 있는
1: 맞습니다.
0: 곡이고, 네.
1: 제가 이제 금방 아무도 오지 않는 했는데 바로 예, 저기
0: 댓글로 이제 노래 제목을
1: 네, 노래
0: 맞춰주셨죠.
1: 제목 바로
0: 아,
1: 맞춰주셨습니다.
0: 네. 그래요. 조현 씨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1: 들어본 적 없습니다.
0: 아,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와, 여기에서 세대
1: 네.
0: 차이가 확 느껴지질 않나요?
1: 네, 이 친구 글쎄 나이를 물어봐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0: 네.
1: 몇 살이죠 지금?
0: 23살.
1: 저는 23살. 23살. 아하,
0: 아,
1: 네.
0: 네.
1: 저는 그 23살 때 이렇게 하루에 축구를 3번씩 했습니다. 예. 아침에
0: 아.
1: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예. 오후에 자고나 저녁에 한번 이렇게 축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0: 아니, 질문도 안 하셨는데 본인 자랑을 그렇게. 근데 뭐 많은 분들은 또 익숙히 알고 계시겠지만
1: 네. 네.
0: 이제 조현 씨그 연령대
1: 아하, 네.
0: 정도면 약간 생소할
1: 네, 그럴
0: 수도
1: 수 있죠.
0: 있죠.
1: 네, 그럴
0: 네.
1: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0: 그래요. 이 노래를 오늘 또 특별히 선곡한 이유가 있었나요?
1: 아, 제가 그 여름 이 기간에 방송에 나와 그 김선선 선생님의 다양한 여름을 꼭 부르고 싶었는데 지금 여름이
0: 아.
1: 지나가가지고 아쉬운 대로
0: 네.
1: 가을 음악 중에 고르다가 보니까 뭐 해바라기란 노래는 완전 가을
0: 아.
1: 노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2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풍이 내렸네 조용히 내렸네 이렇게 단풍이 또 나오고 해가지고
0: 그렇죠.
1: 아 오늘은 이 곡을 원곡 느낌으로
0: 네.
1: 반주를 뽑아서 한번 부르자
0: 오.
1: 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선곡을 했습니다.
0: 네. 반주도 새로 만드신 건가요?
1: 아, AI가 만들어준 건데
0: 아, 네.
1: 구름
0: 그래요.
1: 선생님 노래를
0: 네.
1: AI한테 보내서 네가 최대한 이 가수의 느낌대로
0: 아, 원곡
1: 예, 원곡을 살려봐라 했더니
0: 느낌으로. 오.
1: 예, 이렇게 뭐 나름
0: 네.
1: 나쁘지
0: 아,
1: 않게
0: 원곡
1: 예.
0: 느낌이 나는 것
1: 그렇죠.
0: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서
1: 네, 아,
0: 받았는지 그걸 여쭤보고
1: 아닙니다.
0: 싶었거든요. 아,
1: 네,
0: 네.
1: 선생님 음원은 키가 저랑 또 달라가지고
0: 아, 그렇죠.
1: 예,
0: 당연히 키가
1: 그래서 예,
0: 다르고.
1: 그냥 잔잔하게 웃으면서 부를 수 있는 키로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오늘의 첫 번째 곡으로 망국 씨가 해바라기
1: 네.
0: 불러드렸습니다. 자, 이제 저희 초현
1: 네,
0: 씨가
1: 오늘의
0: 준비한 오늘의 또뭐 특별 게스트자
1: 네, 오늘의
0: 주인공이라
1: 주인공.
0: 할수 있는 네, 뭐 일단 곡 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곡 이름은 지울 수 없는 사랑이야입니다. 네, 지울 수 없는 사랑이여라는 제목이었는데
0: 네.
1: 지금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못 하고
0: 편하게 노래 불러주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준비되셨나요?
1: 있어요. 네.
0: 네, 그럼 바로 주현 씨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 적응하는데 오래 걸렸지
1: 아예
0: 않습니까?
1: 뭐 저는 이제는 포기한 상태고요. 여기서 이 공간에서 부르면 그 녹음실 부스이다 보니까
0: 아,
1: 뭐
0: 네.
1: 평소에 부른 것처럼 울림도 없고 뭐
0: 그렇죠.
1: 거기서의 뭔가 특히 기타 들고 노래할 때는 뭔가 내가 어느 방 구석에서 혼자 하는 노래를 하는 같은 느낌이
0: 아,
1: 많이 날 때가 많은데,
0: 맞습니다.
1: 예,
0: 네.
1: 그다음 되게
0: 그래도
1: 처음인데,
0: 처음 치고는
1: 아이고,
0: 굉장히
1: 예,
0: 잘,
1: 하려고 뭐 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예.
0: 네.
1: 아, 또
0: 그래요.
1: 제 자리가 위협받을까 봐 약간 걱정이 되긴
0: 아,
1: 하지만,
0: 전혀 긴장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이제 또 마무리 인사 드려야 할것 같아요. 네.
1: 네.
0: 조현 씨도 간단히 마무리 인사 좀 하실 수 있을까요?
2: 아, 네. 오늘 처음, 비록 처음이라서 너무
0: 네.
2: 긴장하고 그러지만 이제 자주 할 겁니다.
1: 자주 할
0: 아,
1: 겁니다. 네.
0: 그래요.
1: 아.
0: 네. 마웅 씨도 또.
1: 네, 저도, 예, 긴장하고 그렇지만, 이 친구를 자주 데리고 올 겁니다, 저도,
0: 아,
1: 앞으로.
0: 네, 그래요. 뭐, 기회가 된다면,
1: 네.
0: 같이 이제 듀엣으로,
1: 네.
0: 인,
1: 맞습니다. 예,
0: 또,
1: 할수 있는 게 너무나 많죠. 예. 이
0: 그렇죠.
1: 친구도 또 기타 연주가 또 가능하거든요. 예,
0: 아,
1: 그래서, 예.
0: 굉장히 또, 앞으로 좋은 무대가, 네, 좋은 노래, 라이브를
1: 네.
0: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재미삼아 한번 데려왔는데 일이 조금 커질 것 같은
0: 아,
1: 느낌이 듭니다.
0: 네, 아쉽지만, 뭐, 저희도 이제
1: 네.
0: 인사드려야겠고요. 다음 또, 이제, 다음 방송에 함께 또 좋은 무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두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2: 네.
1: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그래요. 자, 저도 인사드리겠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행복을 열어가는 종소나기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두고 싶으신지요? 이왕 둘 거면 이런 사람 옆에 두는 건 어떨까요? 이런 말들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어. 그동안 정말 많이 애썼겠네. 네가 느낀 게 맞아. 그 상황이면 누구나 다 그랬을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잠깐 쉬어도 괜찮아. 그런 말 들어서 속상했겠다.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가끔 어떤 날은 정말 마음이 무너지도록 힘들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똑같은 하늘도 개이고 비가 내리고 네, 그래서 지금 조금 귀찮다면 5분만 서서 움직여 보세요. 두 번째는 말을 섞기 싫을 때가 있죠. 네, 물론 뭐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말을 섞기 싫다면 음악을 들어보세요. 사람에 대한 피로는 자극 회피 본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과거만 곱씹는다면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거라. 뇌는 반복이 안전하다고 착각해서 점점 갇혀갑니다. 네 번째는 세상이 나만 싫어하는 것 같다면 거울을 보세요. 외부의 적대감은 때론 내면 비하의 투사입니다. 다섯 번째, 예민하고 날카롭다면 당분부터 줄여보세요. 감정 기복은 심리가 아니라 혈당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몽한 느낌일 땐 화면을 끄고 침묵을 켜라. 몽한 느낌은 뇌의 정보 과잉 신호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음이 허하다면 햇빛부터 쬐라. 우울감은 빛 부족에서는 생화학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나를 잃어버린 기분이라면 손을 써라. 창조활동은 감정을 리셋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내가 미래를 잘 살아가는 것보다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내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고 싶다면 먼저 오늘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잠깐 섭

0: 쪽장 함께 감상합니다.
1: 혼자 사는 게 무슨 입을 이렇게 크게 했는지. 솔직히 담배 가면 예, 우리 독벌이 회사에 매개다가 혼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60이 다 되는 게 이제 대가라면 숱한 게 코 쌓이고 웃겠는데 뭐 됐으면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2: 어머!
1: 누구십니까? 들어오시오.
2: 예.
1: 회장님.
2: 예.
1: 그렇게들.
2: 예.
1: 아, 저기, 그런데 예? 들어올 때 본 사람은 없었지?
2: 내 무슨 비밀 하도 합니까? 아, 이거 정말. 아, 따따사구나.
1: 아이, 그런데 반찬이 예.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2: 예, 우리를 결판 내자는 겐데. 예. 어제는 우리 합팀이 아니겠습니까?
1: 글쎄, 예? 60이 다 되는 게 두세 없댄지.
2: 60의 청춘이라는데.
1: 그래도 글쎄.
2: 아, 오동문에 우리 독보의 이과부보다 사사히 뒤떨어졌습니다.
1: 이과부는 그 세지 말이기랍니까?
2: 예, 그 동문은 그 전에 무덕 끝에 나 데리고 어땠지 합니까?
1: 어땠습니까?
2: 양로텔까지 다 싸매겠습니다.
1: 그럼 세지 말을 찾아갈 게지 나를 왜 사도 왔습니까?
2: 예? 그 동문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아유, 지네 말 세지래.
3: 오바부 선생님 계십니까?
2: 왔습니다.
3: 머리 맞으시죠?
1: 우리 패들이 왔습니다. 도움이 되서
2: 왔습니다. 왔지. 우리 무슨 나쁜 일을 했습니까?
1: 야, 이 밤새 아드바이하고 나 딱 둘이만 있는데 아드바이 별난 게 알고 오겠습니까?
2: 예? 쟤 정말 그렇구만.
3: 야!
2: 이리 왔습니다.
1: 야, 내 자네라고 이제 벗었다. 나도 두서 입느라고.
2: 이거 어쩝니까? 어쩝니까, 이거?
1: 이거 없대겠습니까?
2: 없대라고, 여기.
1: 빨리 와, 없대.
2: 없대, 없대, 없대라고.
1: 아, 예, 없대.
2: 아우, 야, 여기 아우, 따가라, 아우, 따가라. 아우, 따가라. 저기는 지냈다가 봐도 부들이 화감해 갔습니다. 머리가 쑥대가 뻗어요.
1: 야, 어떻게 좀 더 매력해봐.
2: 예? 예, 어쩝니까, 그럼?
1: 나를 사랑한다면 조금만 참았어.
2: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어. 아이고, 아이, 어머니, 잠깐. 아, 잠깐, 잠깐, 잠깐. 속에 두개 따는 거 생각할 수 없어.
1: 아, 두개 반을 또 못하다고
2: 그래. 내 지내, 지내칠 때 그걸로 입을 것도 살짝 드러나서.
1: 그래, 저기.
2: 예, 예, 빨리 나가 봅시다. 예, 예.
4: 그 영감은 석상 맞불에 너무는 건물이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0: 기러기 여기요. 그래서 그도 지네 쪽쪽한 저를 모진 소리 치자. 살을 벗거든 나는 미쳤지 놀라는지 모르.
1: 불편하야. 어디 쪽쪽하고 저런 소리 치냐.
0: 불쌍하야. 불쌍해. 거연 함께 치줄까.
1: 야, 제 보기에는 내 치즈까지 기파로 갔어. 난 아이가.
0: 아이가 내가 보기여. 지금 그저 혼자 사는 게 그저 똑 대냐. 먹기 싶은 게 있던 거다 버글버글거려. 그저 혼자 두려 먹지. 무슨 눈치 배우는 게 있는가? 늙음하게 무슨 내 영감이 양말 떠시텅떡하였어. 아이 그랬어?
2: 네, 뭔 소리다, 야.
0: 어째?
2: 늙음한 사람이 장수 비기래란 말인데.
0: 그래.
2: 이래도 들어가야 늙음하게 믿고 말 떡기도 하고. 하다 못해 이래 단들 긁어주는 재미도 이런 거 봐야 되지, 아이 그랬어?
0: 아유, 그렇지. 아이, 야, 너는 그래. 단들이 가라 봐가야 시집가리였어, 그래. 아이고.
3: 아이고,
0: 진짜.
2: 생강 여선을 그래서 살살 긁어주는 게 거기 감세 한 가지가
0: 내 감이
1: 아이고 옷이 쬐게 하고도 바람인데 쉬워.

0: 그러나 떠나요?
1: 예.
0: 아줌마.

0: to see him again.
1: 내가 어때 유망도 말해봐서.
0: 아이, 아주 많이 그래. 예, 우도 닮아서 그래. 나를 캐리 쳐다보게 그래. 유망이 아닌데 그래.
1: 아줌마 어때 나를 캐리 쳐다봤습니까?
0: 아이, 쳐다봐.
1: 어여.
0: 아줌마 나를 캐리 쳐다보지 뭐. 네. 내 아줌마를 캐리 쳐다본다. 내 너무 격분해서 캐리 쳐다봤습니다. 어째?
1: 아줌마 캐리 쳐다보니 나도 캐리 쳐다보니. 네.
0: 아이가 이 해달 대보다 키도 큰 게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애 쳐다.
1: 네, 옳습니다. 어떤 말씀 옳습니다 예.
0: 아이. 무슨 일이 됐다고? 아이 그러면 네 회사 일입장에서 예? 네 회사 어째서 내 회사 사는 바보 집에 와서 예? 이불 뒤집어 쓰고 속장질을 하는가? 이것만 말합니다.
2: 아 어제 일이야. 아 그만 내 사진한테 내가
1: 다 찍어라. 여보 예? 저 내 정도로 생각해서 예? 야 높이 소리치지만 떠들지
0: 마. 아이 그게 그러면 아이 그러지 말란데 이 부러지게 말하게 됐네. 이 회사에 하고 내 저도 연애를 한 지 두 달이 돼요.
1: 예.
0: 이요. 아이 거기 정말이요? 야.
1: 예.
0: 어이 무슨 일? 지난 거 보는 내게 막 구겨달라고.
2: 야, 아니고.
0: 이래. 아 그래서 그때 아줌마 그때 오늘이 우리 둘이 그 합치는 문제를 토론하려고 하는데 쟤네 무지를 거길 보러 따라오겠어. 쟤네 바빠인데. 쟤 바빠오셔. 쟤 이 회사는 대수롭게 생각하는데 난 어제 막 죽겠어. 백이라서 속상실하라고 입을 덮어놓은 게 나이.
2: 당연하다. 어느 가서 말은 잘했어. 그새 저렇게 담이 없단지.
0: 아니, 야 이 모두라 야. 야 젊은 젊은이는 연애나면 모순이 다 말고 뭐라 빨고 하는데 늙은 것처럼 저러더라 어땠어 이 해가지고 이 집을 뒤집어 쓰고 속상실을 하는가. 가자. 가.
1: 어디 가?
2: 어디로 거려 또.
0: 아 이 모두를 세상 구경 시켜야지.
1: 예?
0: 뭐라 빠.
1: 뭐라 빠. 야 저 이 정도 오늘 뒤는 내 한 통 내겠습니다. 가.
0: 이 해가.
1: 예.
0: 속상해 친구를 먹자.
3: 네, 오선옥, 리오키 등 배우들이 출연한 소품 썩장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참 에너지가 넘치는 말과 행동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아래에는 없던 힘도 생기게 만드는 되고의 법칙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을 범했으면 고치면 되고 지식이 부족하면 배우면 되고 우울하면 밖으로 나가면 되고 힘이 부족하면 운동하면 되고 미움이 싫다면 용서를 하면 되고 성공하고 싶다면 노력하면 되고 존경받고 싶다면 배려하면 되고 전독하고 싶다면 이해하면 되고 여유롭고 싶다면 멈춰서면 되고 행복하고 싶다면 만족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일단 된다고 생각하자. 안 되면 다시 하면 그만이고 다시 해도 안 되면 다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있던 기회도 사라지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없던 기회도 생겨나는 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회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일일 청한 일일 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하루 동안 맑고 청라하며 심신이 편안하고 한가롭다면 그 하루는 신선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와 함께하면서 우리 여러분들 늘 신선 같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욕심은 바라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늘 욕심을 바라다 보면 내가 지치고 내 마음이 더 공허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만족을 하고 힘들다면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나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행복은 배로 커지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행복한 하루, 꿈같은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도 착각이고요. 내 인간관계가 힘들다 하는 느낌도 좀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마음도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착각의 결과라고 합니다. 네, 세상에는요, 긍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뇌의 특성상 정반대되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부정적 착각을 자주 하는 사람은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합니다. 즉, 사태를 개선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네, 자신은 괴로운 일에 칭칭 얽매여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답니다. 난 안 돼. 나한테는 무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도피하려 합니다. 네, 여기서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실 첫 곡은요.

네, 부정적인 기억 데이터가 뇌에 강렬하게 입력되면 뇌는 부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무리야 라고 뇌에게 말하면 아직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당연히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억해버립니다. 그 결과 말한 대로 되겠죠? 한편 긍정적인 착각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노력하는 자체를 힘들게 여기지 않고 즐깁니다. 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기 시작한 아이는 몇 번을 넘어져도 굴러도 머리를 부딪혀도 서려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아기가 있다면 100번 넘어졌으니까 분명 설 수 없을 거야, 그만둬야겠어 라며 포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아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어느 틈에 당연한 듯 목표를 달성하여 걷습니다.

우리들은 어른이 됨에 따라 세상의 상식에 얽매이고 여러 정보에 조종당하면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됩니다. 작은 상식의 틀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 돼라는 자기방어 본능을 작동시킵니다. 그래서 어느새 부정적인 뇌, 부정적인 슈퍼컴퓨터를 만듭니다. 하지만 안심하세요. 이미 만들어진 부정적인 뇌도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고 인식하여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뇌,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될수 있으니까요. 즉, 부정적인 디스크를 꺼내고 긍정적인 디스크를 새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뇌와 좌뇌를 관장하는 대뇌 신피질 안쪽에 있는 감정뇌의 존재에 주목하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은 마음은 이미지나 사고만으로 컨트롤할 수 없고요. 감정뇌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랍니다. 네, 계속해서 음악의 향기 다음 곡 듣겠습니다. 김미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당신의 편지.

커다란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다지 힘들지 않은 일을 하면 진짜의 폭이 적어서 긍정적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습니다. 그 사랑 다 바쳤나요?

내 감정뇌가 불쾌해졌을 때 동작 하나를 바꾸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불쾌해졌을 때 아니라고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냅니다. 실제로 몸으로 행동하면요, 뇌가 부정적 착각에서 긍정적 착각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네, 마라톤 선수가 일부러 가혹한 장거리 마라톤

본에 도전하고 등산가가 언제 눈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험한 산을 과감하게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불쾌하면 불쾌할수록 달성했을 때의 기쁨이나 쾌는 예미 없습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고생을 즐기면서 진심으로 적극적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몇십 년이나 부정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무리라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뇌는 참 재미있어서요, 순식간에 착각에서 깨어나거든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방법들로 뇌를 자극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부정적 착각을 계속해왔던 사람도 긍정적 착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리란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미소하라 보시오.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1: 하이디의 곱게 차려입은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하이디, 이렇게 좋은 옷을 왜 벗었니? 아주 비싸 보이는데.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전 이 모습으로 할아버지에게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못 알아보시면 안 되잖아요. 아주머니도 처음에는 절 몰라보셨잖아요. 그래도 입고 가면 예쁠 텐데. 그렇게 말을 하며 아주머니는 하이디가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막 지고 있는 햇님이 지푸른 전나무와 새하얀 알프스의 산과 계곡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하이디가 밟고 있는 풀 위로 붉은 빛이 떨어졌습니다. 하이디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향해 빨갛게 솟아올라 있는 바위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흰 눈도 새빨갛게 물들었고 장밋빛 구름은 산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풀들은 온통 황금색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오두막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목에서 하이디의 팔을 떼어내고 하이디를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돌아왔구나. 하이디, 어떻게 된 거냐? 쫓겨났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모두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돌아오고 싶었어요. 아, 제재만 씨가 주는 편지가 있어요. 여기에 모두 쓰여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편지를 다 읽고 나더니 말없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이디, 나하고 같이 다시 염소젖을 먹으면서 살 수가 있겠니? 그 꾸러미에는 내게 주는 돈이 들어있단다. 그건 찬장 안에 넣어두렴. 언젠간 도움이 되겠지. 하이디는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면서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던 높은 의자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가득 채운 염소젓도 마셨습니다. 우리 집 염소젓처럼 맛있는 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때 귀에 익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이디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피터와 염소들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피터는 하이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 피터? 염소 떼 안으로 뛰어들어간 하이디는 신이 나서 달려드는 염소들을 밀어내며 피터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나한테도 안녕하고 인사해야지, 피터입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등이 제기되면서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실현하는 경로가 넓어졌고 과학기술, 교육, 문화, 보건위생, 민간 교류 등 분야의 국가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아시아 문명도 역내 문명 및 세계 문명과의 교류와 상호 참조 과정에 더 큰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찬란한 아시아 문명은 세계 문명 발전 사이에 굵은 한획을 그었으며 인류 문명은 아시아 문명으로 더 눈부시고 다채로워졌습니다. 아시아는 종교와 철학, 도덕과 법률, 문학과 회화, 연극과 음악, 도시와 농촌 등 부분에서 영향 범위가 넓은 세속 의례를 형성했고 수천 년 동안 전해진 부류의 대작과 유서 깊은 정교한 예술품들을 탄생시켰고 다양한 종교의 제도적 성과를 낳아 세계의 문명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고 세계를 내다볼 때 우리는 더욱더 문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선인들이 쌓아온 찬란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기타 문명과 교류하고 상호 참조해 아시아 문명이 눈부신 성과를 계속 이뤄가도록 등도 모두 탁상공론에 그치게 됩니다. 아시아 각국 인민은 공포를 멀리하고 안거라고파고 보편적 안전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각국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를 가지고 화목하게 지내면서 여러 국가, 여러 시공간, 여러 문명을 이어주는 교류 활동을 폭넓게 전개해 천금보다도 귀한 평화의 시기를 함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시아인민은 함께 번영해가는 아시아를 원합니다. 경제 발전은 문명이 존속할 수 있는 강력한 버팀목이며 번영과 부강은 국가가 진보할 수 있는 중요한 초석입니다. 아시아 일부 민중, 특히 여성과 아동은 아직도 빈곤, 기아, 질병의 시련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국면을 반드시 바꿔나가야 합니다. 아시아 각국 인민은 빈곤을 멀리하고 유족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 주말 집에서 저는 직접 김치를 담궜습니다. 예전에는 늘 시장에서 사 먹기만 했는데 며칠 전 김치 담그는 영상을 우연히 보았는데 영상 속 과정을 보다 보니 저도 집에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겨 과감하게 김치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배추를 소금에 절여 물기를 빼고 양념을 잘 버무린 뒤 하나하나 정성껏 항아리에 차곡차곡 채워 넣었습니다. 김치를 그냥 두면 배추가 우로 떠올라 공기와 닿게 되고 쉽게 상하기에 무거운 돌로 꾹 눌러두었습니다. 무거운 돌로 배추를 꾹 눌러두어야 양념 맛이 고루 잘 배고 오래도록 맛있게 보관할 수 있다는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시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이렇게 제가 직접 김치를 담그는 순간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눌러두다입니다. 무거운 것으로 지질러 두다는 뜻으로 무거운 물체를 이용해 대상이 움직이거나 떠오르지 않도록 꾹 눌러놓는 행동을 말합니다. 네, 눌러두다에는 또 일정한 상태에서 더 계속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두다는 뜻도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과 아이의 교육에 관해서 의견 차이가 생겨 다툴 뻔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지고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대로 이야기를 계속하면 서로 모진 말만 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논쟁을 이어가지 않고 잠시 감정을 눌러두기로 했습니다. 흥분한 마음을 그대로 멈춰두고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생각한 뒤 다시 대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어떤 상황이나 감정을 더 진행하지 않고 그 상태로 멈춰두는 것도 눌러두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눌러두다, 당장 할 일을 잠시 눌러두다 같은 표현을 자주 쓸 수 작은 소품들을 버리지 않고 눌러두며 추억을 간직하기도 하죠. 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순간
2: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결혼휴가입니다. 결혼휴가는 총 15일입니다. 길림성 인구 및 계획출산 조례 제42조에 따르면 법적으로 결혼 등록 절차를 마친 종업원은 15일의 결혼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휴가입니다. 출산휴가는 158일에서 최대 365일까지 가능합니다. 길림성 인구 및 계획 출산 조례에 따르면 국가가 규정한 98일의 출산 휴가에 더해 정책에 따라 출산한 여성 종업원은 출산 휴가를 180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남성 종업원의 간호 휴가는 기존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났습니다. 여성 종업원은 본인의 신청과 단위의 동의를 거친 후 출산 휴가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산휴가 연장 기간의 급여는 원래 급여의 75%로 지급됩니다. 급여 조정, 직급 승진, 근무 연한 계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음은 육아휴가입니다. 아이가 3주세가 되기 전까지 부부 쌍방은 각각 매년 20일의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출산 지원 조치를 한층 더 완비하고 시달할 때 관한 길림성의 실시 의견에 따르면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자녀를 출산한 부부는

아이가 3주세가 되기 전까지 인당 연간 20일의 육아 휴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병 휴가입니다. 외동 자녀는 15일의 간병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출산 지원 조치를 한층 더 완비하고 시달할 때 관한 길림성의 실시 의견에 따르면 외동 자녀의 부모가 만 60세가 지나서 병으로 입원한 경우 자녀는 매년 최대 15일의 간병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과일을 살 때 큰 것을 고르시는지요? 아니면 작은 것을 고르시는지요? 네, 과일은 크기에 따라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요? 아래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일 크기를 선택할 때 핵심은 영양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껍질에 영양분이 있으면 작은 것을 선택하고 과육에 영양분이 있으면 크기에 관계없이 선택하면 됩니다. 포도, 대추,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 비타민, 풍미물질이 모두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같은 무게일 때 작은 것이 껍질의 비율이 높고 영양이 더 농축되어 있으며 풍미가 풍부합니다. 오렌지, 유자, 귤 등 감귤류 과일의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C는 주로 과육 부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과일이 크면 과육이 더 많고 이러한 성분이 더 많이 축적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과와 같은 과일의 경우 일부 큰 과일 품종은 육종을 통해 세포수 그리고 적당한 팽창을 잘 결합해 클 뿐만 아니라 당과 산의 균형 및 풍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수박은 클수록 성장기에 빛과 수분이 충족함을 의미하기에 성숙도가 더 좋고 영양소와 리코펜의 활성 함량이 더 안정적입니다. 네, 여러분께 실용적인 선택 구매를 건의합니다. 껍질째 먹고 영양이 대부분 껍질에 있는 것은 작은 열매, 어두운 색을 우선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껍질을 벗겨 먹으며 영양이 과육이 있는 것은 정상보다 크고 열매 모양이 단정하며 성숙도가 더 높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과일을 살 때 신선도를 보고 과일이 단단하고 흐물흐물하지 않으며 과일가루가 온전해야 가장 신선합니다. 과일의 좋고 나쁨을 가리는 핵심은 크기에 있지 않으며 품종, 유통 경로, 성숙도 및 신선도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습니다. 네, 여성이라면 모두 다 갱년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또한 많은 요해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중로년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내용으로 여성의 갱년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갱년기는 여성의 란소 기능이 쇠퇴하는 자연적인 현상인 동시에 과학적인 대응이 필요한 특수한 생명 시기이기도 합니다. 갱년기의 가장 전형적이고 흔한 증상은 조열로 인한 발한, 불면증, 큰 감정 변화입니다. 배경이 길어지면서 여성의 비뇨 생식기가 점차 위축되고 질염, 비뇨기계 감염이 반복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배경 후 여성의 심혈관 질병의 발생률도 크게 증가하며 골다공증의 발생률도 매우 높습니다. 갱년기는 비록 여성 생명의 필연적인 과정이지만 반드시 견뎌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여성은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생활습관, 적당한 운동을 통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의사의 지도하에 갱년기를 조절하는 중성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매우 심하고 특히 폐경 연령이 비교적 이른 여성에게는 호르몬 치료를 추천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호르몬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려워하며
호르몬을 복용하면 살이 찌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심지어 한번 사용하면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폐경은 난소에서 분비되는 에스트로겐이 많이 떨어졌거나 심지어 멈췄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외인성 에스트로겐을 보충하면 조열, 발한 등 불편한 증상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고 장기적인 심뇌혈관 질병 및 골다공증에도 좋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폐경기 호르몬 치료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행돼야 합니다. 만약 유방암, 자궁내막암, 혈전성 질환 등 고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보충을 건의하지 않습니다. 기타 여성들이 의사의 올바른 지도하에 호르몬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합니다. 일단 호르몬 사용을 시작하면 의사의 지도에 정기적인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총적으로 갱년기는 병이 아니라 여성의 삶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자기조절, 자기관리 및 개인 맞춤형 치료를 통해 대부분의 여성은 이 특별한 시기를 안정적으로 넘기고 건강한 중년의 생활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8월 초닷새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당위 석인 진공규가 2026년 제20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 사유했습니다.
1: 본선 제1권, 제2권의 일부 내용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20기 중앙심계위원회 제4차 회의와 12기 성당위 심계위원회 제5차 선언회의 정신, 전국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영상회의, 전성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심화사업 추진회의, 전조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심화 전문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우리시 폭력배 악세력 제거 전문 투쟁 사업 진척 상황과 다음 단계 사업 배치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강택민 동지 탄생 백돌 기념대회에서 한 종료 연설은 강택민 동지의 빛나는 전투적 생애를 회고하고 당과 인민을 위해 세운 불멸의 공훈을 높이 평가했으며 우리가 홍색 유전자를 계승하고 분투 정신을 이어가는 데 근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전시 상하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연설 정신을 학습 관철하는 것을 고품질 발전 추진과 긴밀히 결부하고 당에 대한 충성을 확고히 하며 민생 실사를 잘 처리하고 개혁 개방을 심화하며 안전 최저선을 굳건히 지켜 실제 행동으로 중국식 현대화 연결의 새로운 장을 힘써 써내려가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전시 각급 각 부문은 예방이 구조보다 낫다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고 관련 연구 판단과 조기 경보 요구를 단호히 시달하고

0: 며 기상, 지질, 소문 등 조기 경보 정보를 제때에 정확히 발표해 재해 예방 감소 방어선을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지질재해 위험점과 관광지, 저수지와 못, 물과 관련된 도로, 건설 중인 공사장 등 중점 지점을 긴밀히 주시하고 위험 요소 조사 정돈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각종 위험을 맹아 상태에서 제거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들의 생명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지켜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중앙과 성당 위 심계위원회의 제반 배치 요구를 깊이 관철시달하고 중심 사업과 중대 대상 건설, 중점 분야 개혁과 경제 발전 관건 고리를 둘러싸고 법에 따라 엄격히 심계 감독을 전개하며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정책 집행 최저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민생 최저선을 지키고 취업, 교육, 양로 등 민생 분야에 초점을 맞춰 자금 사용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를 엄숙히 조사 처리해 군중들의 절실한 리익을 확실히 수호해야 합니다. 위험을 예방 해소하고 재정 운행, 국유 기업 경영, 안전 생산 등 중점 분야를 긴밀히 주시하며 위험 조기 경보와 원천 관리 통제를 강화해 안전 발전 장벽을 튼튼히 구축해야 합니다. 문제 정돈을 엄격히 틀어지고 각종 심계에서 발견된 문제를 긴밀히 주시하며 정돈 주체 책임을 다지고 제도 기재를 건전히 하며 관리 허점을 막아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와 성주 사업 배치에 따라 단서 조사, 사건 수사, 보호 우산 타격과 관계망 제거, 원천 관리 등네 가지 중점 임무에 초점을 맞춰 전문 투쟁을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추진돼 실제 효과를 거두도록 해야 합니다. 지역 위치 특점과 우리시 실제 상황에 입각해 타격 중점을 부각하고 전통적인 폭력배 악세력 범죄와 신형 폭력배 악세력 범죄를 긴밀히 주시하며 지속적으로 고압적인 억제 태세를 유지해 집법 타격 효능을 확실히 높여야 합니다. 교열과 법률의 연동을 강화하고 정법기관과 교열검사감찰기관 사이의 단서 쌍방향 이송, 중대, 의난, 복잡사건 협동 추진 등 사업기재를 건전히 하며 중점 업종과 분야, 중점 인원에 대한 예방관리 사업을 심화해 폭력배 악세력이 자라나는 토양을 전방위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선전 인도를 강화하고 여론 진지를 튼튼히 구축하며 광범한 군중들이 주동적으로 료애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폭넓게 참여하도록 인도해 전 사회 공동 관리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26 연결가을철 자동차 교육 혜택 행사가 연변 경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열립니다. 전시회는 다양한 차종을 한자리에 모으고 정부와 기업의 보조 혜택을 더해 연변 시민들을 위한 원스톱 자동차 구매 성회를 마련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충분히 방출하고 지역 자동차 소비 시장 활력을 한층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번 가을철 자동차 교육 혜택 행사는 연변 경위 자동차 무역성에서 주최하고 주공산업연합회, 자동차 업종 상회가 여러 자동차 사이스점과 연합회 주관의 아우디, 링컨 등 고급 브랜드도 모두 참가했으며 전통 주류 브랜드들도 여러 신에너지 주력 차종을 선보여 소비자들의 다양화, 개성화된 자동차 구매 수요를 전방위적으로 만족시켰습니다. 본지 자동차 소비 시장을 지속적으로 진작하고 광범한 자동차 구매 군중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시정부는 이번 자동차 전시회를 고도로 중시하고 실질적인 자금을 투입해 여러 가지 해민 자동차 구매 지원 정책을 출범하면서 소비 혜택을 대대적으로 방출했습니다. 이번 자동차 구매 혜택 행사는 승용차, 상용차, 신에너지 자동차, 중고차 등전 품목을 전액 적용하며 현장에는 전문 구매 안내, 금융보험, 차량 등록 등전 과정 원스톱 봉사가 마련됐습니다. 차량 선택, 가격 비교, 수속 처리를 모두 전시회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 전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 옛 공장 건물을 개조해 만든 1978 예랑 예술 전람관이 9월 3일부터 시험 영업에 들어가 연길 문화관광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예술 공간은 디지털 과학 기술과 본지 문화를 깊이 융합하고 참여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몰입식 체험으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예술 여행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0: 1978 문창원에 위치한 1978 예랑은 빛과 영상, 공간 장치가 서로 어우러진 가운데 장백산 생태, 연길 민속과 도시 기억을 둘러싸고 여러 조체 체험 공간을 알심들여 조성했습니다. 전체 관람 체험은 약 2시간으로 예상되며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늦추고 이번 예술 여행을 천천히 음미하기에 적합합니다. 예술 체험 외에도 관내에는 문창 구역과 커피 휴식 구역이 부대돼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참관을 마친 뒤 연결 특색 문창 제품을 구매하거나 커피 구역에서 잠시 쉬며 교류할 수 있습니다. 공업 유적에서 문화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한 1978 예랑은 연길 야간 경제와 문화 관광 제품 공급을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함과 추억을 함께 담은 도시 응접실을 조성했습니다.
1: 제대 군인들의 소속감과 영예감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 제대 군인 봉사 중심은 인력 자원 및 사회 보장 부문과 주동적으로 연동해 대청의 조제 자문 창구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0: 소년들이 기상재해 식별, 응급 대피, 자구와 상호 구조 등 실용적인 지식을 몰입식으로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조 기상국은 또 태풍의 신비한 여행 탐구 전문 과학 보급 강좌를 마련해 기상 사례와 결부해 기상 과학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청소년들이 기상 과학의 신비를 탐구하도록 이끌어 과학을 배우고 활용하는 짙은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번 활동은 조과학기술협회, 조교육국, 조기상국이 주최했습니다.
1: 9월 12일 저녁,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 경기 준결승 2차전에서 연변팀은 원정에서 대련팀과 맞붙었습니다. 경기 시작 후 대련팀은 빠르게 전진 압박에 나섰고, 연변팀은 강한 압박 속에서 진영을 뒤로 몰리며 빠른 역습을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전반전 양 팀은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고 0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후반전 양 팀은 진영을 바꾸어 다시 맞붙었습니다. 56분경 대련팀이 페널티킥을 얻었고 18번 선수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경기의 균형을 깨고 1대0으로 앞섰습니다. 한골 뒤진 연변팀은 공격을 강화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으로 분투했습니다. 정규 시간 90분이 끝난 뒤 대련팀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어 양팀은 승부차기에 들어갔습니다. 대련팀은 5차례 슛을 모두 성공시키며 승부차기에서 5대3으로 연변팀을 꺾고 동북리그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연변팀은 9월 26일 3, 4위 쟁탈전을 치르게 됩니다.
0: 9월 14일 기자가 시 기상국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이번 주 우리 시는 기온이 다소 높고 강수량은 뚜렷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기온은 섭씨 17도 안팎으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섭씨 1.8도 정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14일에는 기온이 비교적 낮고 16일부터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 평균 강수량은 1mm에서 3mm로 往년 같은 시기보다 약 11mm 적을 것으로 보이며 20일 낮에는 적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 부문에서는 최근 아침에 안개가 쉽게 끼고 비 오는 날에는 도로가 미끄러우며 가시거리가 낮기에 교통관리를 강화하고 차량과 보행자들은 안전에 주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주 기상 조건은 밭작물의 성숙에 유리하기에 논밭 관리를 강화하고 농경지의 통풍과 채광 조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가을거지 준비 사업도 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우리시가 가을철 삼림 초원 화재 예방 진압기에 들어가기에 관련 부문에서는 방화 선전과 관리 통제 강도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최림이었습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열차 함께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건강열차 함께할 박소원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배수진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건강성시 배워갈 김지혜 인사드립니다.
0: 우리 친구들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고 묻게 되면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까?
1: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친구들에게는 건강이 첫째가 아니겠습니까? 학습을 잘하려고 해도 신체가 건강해야만이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신체가 건강해야겠지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1: 친구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열차 시간입니다. 하늘나라 왕이 왜 노랑 천사에게 동주머니를 맡겼는지 친구들은 알고 계십니까? 왜 서노랑을 많이 피우는 친구들에게는 동주머니를 선물로 드릴까요?
0: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아프지 않을 때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2: 그래요.
0: 네, 어른들은 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고통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앓고 난 사람들은 다음부터는 꼭 조심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겠지만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왕은 사람들 주위에 항상 병이 조금씩은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식사 시간을 꼭꼭 지켜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위장에 탈이 나기 쉬울 뿐만
1: 아니라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만 누워있게 했지요.
0: 먹을 것은 충분히 먹고 말입니다. 그런데 누워있기 시작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병을 이기는 능력이 40%나 약해져 있었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도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병을 이기는 능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운동은 심장과 폐를 강하게 하고 비만을 막아주고 또 힘도 길러주며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시켜준답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친구들, 오늘 이 방송이 끝난 내일부터라도 당장 운동 시작하는 거 어떠할까요?
1: 넷째,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합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지 금방 피곤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올바른 자세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피로를 덜어주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책상에 엎드려 있거나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읽으면 척추에 무리가 가고 눈이 나빠지고 피로감과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0: 네, 책을 읽을 때는 바르게 앉아 양쪽 손으로 책을 세워서 눈과 책 사이의 거리가 30cm 정도 되게 하고 턱을 들거나 내리지 않으며 눈은 옆으로 하지 않고 정면으로 보면서 읽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그럼 여기서 친구들에게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줄넘기, 다리 사이로 뒤보기, 등 뒤로 손잡기. 이와 같은 운동은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건강에 아주 좋은 운동들입니다.
0: 네, 그래요. 그럼 절대로 책은 누워서 보거나 엎드려 보거나 빗둔 자세로 읽지 말고 길을 걸을 때에는 꼭 허리를 펴고 꿋꿋한 자세로 걸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1: 다섯째, 몸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0: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병균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손은 항상 깨끗이 씻고 손톱을 자주 깎고 목욕을 자주 하고 머리도 자주 감고 옷도 매일매일 바꾸어 입어야 합니다.

0: 친구들, 식생활을 바르게 거치어보는 거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 난 음식 습관이 무척 건강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1: 아마 어른들 중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가장 중요하지만 소홀해지기 쉬운 식생활. 그런 입맛이 자신과 비슷하거나 하면 국물에는 천연 재료가 거의 없거나 아주 조금 들어있지요. 게다가 너무 짜요.
0: 친구들, 짠맛을 내는 나트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을 붓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골다공증, 고혈압 등 여러 가지 병들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교나무 열매에서 짜낸 기름으로 튀기는 면도 나쁜 것입니다. 정교 기름에는 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어려서부터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답니다.
1: 건강 챙기기의 시작.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 살피기. 가공식품에는 영양 성분표와 원재료 이름이 반드시 적혀 있어요. 영양 성분표를 보면 영양과 영양소, 영양소의 기준 수치를 확인할 수 있고, 원재료 이름에서는 여러 종류의 식품 첨가물을 찾아볼 수 있지요.
0: 그래요, 친구들. 열량,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열량은 우리 몸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입니다. 열량이 높을수록 많이 힘을 낼수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도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1: 영양소 기준치는 영양소마다 하루에 먹어야 할 양을 기준으로 해당 식품에 얼마나 만큼 들어있는지 적어둔 겁니다.
0: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양소 기준 수치는 어른을 기준으로 해서 적은 건데요. 또 알레르기가

0: 따스함을 주고받는 하루하루가 되길 희망하면서 건강열차 마감 장식하렵니다.
1: 서로에게 사랑이 말, 위로의 말, 칭찬이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을 많이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한 한 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0: 프로 편집과 기획의 지련정 선생님, 진행의 소원이와 지혜, 수진이, 그리고 변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2: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3: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4: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0: 들으시겠습니다.
1: 습근평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으로 9월 13일 오전 뉴델리에서 브릭스 국가지도자 제18차 회의 제2단계 회의에 참석하고 브릭스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고 글로벌 남방 힘을 키워가서란 제목의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당면 100년 변국이 빠르게 전개되고 글로벌 남방의 군체성 굴기가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는 관건적 동력이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한편 국제정세는 혼란과 변동을 얽히고 각종 위험 부담과 도전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를 안정시키고 개선하려면 브릭스 국가는 반드시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광범위한 글로벌 남방 국가를 단결해 국제사무에서 적극적이고 안정적이며 선의적인 역할을 하며 인류의 공동 복지를 증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0: 글로벌 남방 국가는 국제법치를 공동수호하고 주권평등, 내성 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수호하며 국제법과 국제규정이 평등하게 적용되고 이중표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자주의 기치를 높이들고 유엔의 권위와 역할을 수호하며 다자기구의 개혁과 효율화를 지시하고 세계무역기구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국제금융구조를 개혁하고 보완해 발전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높여야 합니다. 이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유엔의 2030년 지속가능 발전 이상을 이행을 추진해야 합니다. 다 함께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전통과 비전통적 안전위협에 공동대응하며 글로벌 기후관리를 보완해야 합니다. 광범위한 공감대를 가진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 구도를 다그쳐 구축하고 지능 기술이 공동 번영의 길을 밝게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대브릭스가 큰 성과 발전을 이루려면 반드시 실무 협력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신흥 시장에 의지하고 글로벌 남방을 연결하는 우세를 살려 개방과 협력,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산업망,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수호해야 합니다. 일체화 대시장을 육성하고 혁신 부화 기회를 구축하며 전통 산업을 승격하고 신흥 산업을 발전시키며 미래 사역 론단을 개최해 경제 무역 협력의 성장점을 육성할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산업 협력 창입니다. 중국은 브릭스 국가의 디지털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디지털 기능 훈련, 기술 교류, 산업 연계를 전개해 디지털 경제 발전을 함께 도모할 것입니다. 넷째, 지능제조 협력 창입니다.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고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며 글로벌 발전 창의를 실행하고
1: 시간으로 9월 13일 점심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의 참석 일정을 원만히 마치고 북경으로 돌아왔습니다. 뉴델리를 떠날 때 인도 정부 고위 관원들이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현지 화교와 중국인, 중국 기업 대표들이 양국 국기를 흔들며 습근평 주석의 브릭스 국가 지도자 제18차 회의 참석 일정이 원만한 성공을 거둔 것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브릭스 국가지도자 제18차 회의를 마치고 9월 13일 저녁 귀경했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책이, 중공조항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 부장의 왕이 등 수행인원들도 같은 비행기로 귀경했습니다.
1: 중앙 텔레비전 방송이 역사의 주도권을 잡고 글로벌 남방에 힘을 기워 가자.
0: 에서 형성된 좋은 경험과 방법을 총화하고 업무 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상황과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업계 실정과 결합해 관련 정책과 조치를 보완함으로써 높은 자질을 갖추고 전문화된 사업 단위 지도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데더 강력한 제도적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1: 2026년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교역회가 13일 오후 북경에서 폐막했습니다. 서비스 무역 분야의 혁신에 초점을 맞춘 이번 교역회에서 1,200여 건의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수준 대외 개방이 글로벌 서비스 무역 협력의 승격을 크게 추진했습니다. 이번 교역회는 200차에 달하는 론단과 회의, 상담 홍보 행사를 진행하고 주제 전시와 9개 특별 전시를 정성껏 준비했으며, 1,830여 개소 기업이 오프라인 방식으로 참가하고, 5,300여 개소 기업이 온라인 방식으로 참가했습니다. 북경시 상무국 로혜령 부국장은 이번 교역회에서 달성한 협상 성과는 실무적이고 풍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교역회에서 조직한 상담 홍보 행사는 134차에 달해 지난해 동기 대비 80% 늘었고, 상담에 참가한 중앙 기업은 74개소로, 단체로 참가한 중앙 금융기업과 업계 협회는 16개입니다. 그리고 주변국인 노르웨이 전시팀이 중국 기업과 기구와 체결한 협력 협정이 6건이었습니다. 투자 북경 주재 홍보회에서는 36개 중점 프로젝트가 현장 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향사를 통해 7가지 분야에서 1,200여 건의 성과를 달성하여 자원 접목과 교류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선도 기업의 참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오프라인 방식으로 교육회에 참가한 세계 500강 기업과 업계 선도 기업은 473개소로 전체 오프라인 참가 기업의 26%를 점하고, 교육회에 참가

0: 제공한 업계 순위권 기업은 320개입니다. 전시품은 디지털 스마트 생산, 세포치료, 과학기술 금융, 녹색 신기반시설 등 첨단 분야는 물론이고 다국물류, 문화 해외 진출, 스포츠 이벤트 경제, 량방향 유학 등 핫 이슈 분야를 아우릅니다. 교육회 기간 103개 기업과 기구에서 발표한 성과는 233건에 달하고 그중 신제품 최초 공개 성과는 119건이었습니다. 상무부 봉사무역 상급무역서비스업사 2급 순시원 조광연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서비스 분야의 혁신을 통해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기술이 서비스 무역에 활용되도록 추진하고 디지털 서비스 등 새로운 운영 모식의 발전을 다그치는 한편 생산자 서비스 수출을 적극 확대하여 제조 플러스 서비스의 종합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 서비스의 국제화 능력을 강화하고 무역과 투자, 소비의 연동 발전을 심화하며 생활성 서비스 수출 예비를 진작시켜 서비스 무역 발전 혜택이 더 많은 국가와 각종 경영 주체에 돌려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1: 기를 보도. 장정정신 여바다 부흥의 로정에서 힘차게 나가자 오늘은 홍군 제6군단의 서성 최종 도착지며 주왕 홍군의 관건적 전환점이자 홍군 제2방면군의 전전 출발지인 호남성으로 안내드립니다. 가을철 호남성 침조시 여성현 연수묘속형 관양촌은 안개가 산 봉우리를 감싸고 황색 벽에 검은 기와를 얹은 주택들이 마을에 나란히 줄지어섰습니다. 여성은 장정과성의 홍군이 호남에 들어서는 첫 관문입니다. 1934년 10월부터 11월까지 기간 국민방군의 제2차 봉쇄선을 돌파한 주황홍군의 선발부대가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최종 연수묘속형에 도착했습니다. 여성현 당위원회 당사연구실 하리상 부수임은 관양촌 농민 호사덕은 흉년과 재해 대비한 비축량을 전부 홍군에게 지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지 농민들이 자신도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축량을 기꺼이 내놓은 이유는 바로 홍군은 인민을 위한 군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간 침주시 여성현은 텅스텐 산업, 전자정보산업을 힘써 발전시키는 한편 저공경제, 디지털경제를 함께 배치해 현대화 산업발전체계를 다그쳐 구축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현지에 64개 규모 이상 공업기업이 창출한 생산총액은 동기 대비 77.4% 증가한 53억 원이었습니다. 그제 날 장전 연차는 이제 정신고지에서 산업고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여성현 과학기술공업정부화국 당조석이 황비는 텅스텐 산업사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동적육성 데이터베이스를 세우며 생물제조 등 중대 프로젝트를 다그쳐 건설해 특색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여성현에서 5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회화시 동토 농족자치연에서 관광객들은 동도 진군로선 전환기념관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당시 홍군이 장장할 때 동도를 지나던 아슬아슬한 장면들을 되새겼습니다. 상강 전역 이후 주왕 홍군은 1934년 12월 동도 둥족자치연에 이르렀습니다. 중공조항과 조항혁명군사위원회는 동도에서 긴급회를 열고 상강 전역 후 주왕 홍군의 전략적 행동 방침을 연구했습니다. 그번 회를 동도회의라고 부릅니다. 7일간 토론 끝에 회는 최종 모택동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적의 병력이 적은 귀수 방향으로 진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도 진군 로선 전환기념관 관장 정상은 장정 당시 군사정보는 다섯 등급으로 나뉘었는데 당시 통도에서 발생한 전보는 최고 등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통도 동족자치에는 홍색 자원과 록수 청산에 입각해 공성서원, 홍군거리, 화기로를 하나의 수학여행 로선으로 이어놓았습니다. 통도 동족자치연 문화관광방송체육국 윤용박 국장은 장정 국가문화공원 통도 구간 건설에 계속 박차를 가는 한편 몰입식 수학여행 상품을 더 많이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호남성은 홍색 자원에 대한 보호와 활용, 홍색 문화에 대한 연구와 해석, 홍색 수학여행을 통한 정신력 향상 인재 양성, 홍색 문화관광의 융합과 혁신, 장정 국가문화공원 건설 등 5대 대표 사업을 추진해 전국 홍색 사상 정치 교육의 새로운 고지를 만들 것입니다.
0: 안희성 합디시 고신구는 재생자원 종합 이용기지 분류센터를 바탕으로 대형 폐기물의 규범화된 수거 처리 신 모델을 혁신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형 폐기물 처리를 골칫거리에서 간편한 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자원화 이용을 통해 폐물을 보물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신구 교체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주민들 집안의 가구는 홀대하는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에어컨 같은 것은 활용도가 높고 내부의 금속이나 모터류가 돈이 되지만 헌 가구는 수거를 해도 적자이니 난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 5월 안희성 합디시 고신구는 재생자원 종합이용기지 분류센터를 바탕으로 대형 폐기물 수거 처리 모델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주민들은 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대형 폐기물 수거를 예약할 수 있으며 전 과정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모델의 도입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관리 사무소의 대형 폐기물 처리 난지도 해결해줬습니다. 하나의 작은 예약 창구 뒤에는 완벽한 수거 운반 시스템이 자리했습니다. 기자가 분류센터의 대형 스크린에서 확인한 결과 당일 수거량과 처리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폐가구 수거와 분류 전용 창고에서는 작업자들이 수거 차량에서 헌 이자와 장롱을 내려 창고에 넣었다가 해당 작업장으로 옮겨 대형 기계와 인력을 통해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비 고신 공공사무서비스 유한공사 직원 왕영봉 씨는 우선 설비를 이용해 압착 파쇄한 뒤 작업자들이 내부의 목재나 스펀지 가죽 등을 세분화해 분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목재는 목재 적재구에 두고 스펀지류나 가정류 같은 가벼운 물질은 추가적인 무해화 처리를 거칩니다.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넣어 방문 수거까지 다시 자원화 이용에 이르기까지 과거 뜨거운 감자였던 대형 폐기물이 이제는 새 보금자리를 찾아 폐품이 보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수단은 대형 폐기물 처리에 마지막 1km를 연결하여 주민 생활에 편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도시의 정밀 관리를 위한 친환경 신경로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최근 발표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 디지털 향촌 고품질 발전 행동 기획은 농업 전반 산업망의 디지털화 전환을 다그치고 인공지능과 농업 발전의 융합을 촉진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을 다그쳐 건설하고 농업 센서와 전용칩, 핵심 연산법, 로봇, 지능형 육종 도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난관을 돌파하고 성과를 달성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0: 민간 투자 활력을 진작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일련의 투자 프로젝트를 민영 기업에 집중 추천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교통, 물류, 수리, 에너지 등 4대 중점 분야를 아우르며 민간 자본 유치 규모는 156억 원에 달합니다. 민간 자본은 단독 출자, 주주 통제, 지분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 올 8월 말 기준 내몽골 전력시장의 신에너지 거래 규모가 루계로 5천
0: 구축 추진에 동력을 투입했다고 표했습니다. 러시아 국가두마 국제사무위원회 제1부주석 드미트리 노비코프는 습금형 국가주석의 연설은 큰 주목을 받았다며 습금형 주석은 글로벌 난방을 늘 염두에 두고 브릭스의 향후 10년간 밝은 발전 전망을 제시했으며 특히 인공지능이라는 중요한 화제를 언급했다고 표했습니다. 관련 영역의 선봉인 중국은 경험까지 공유하면서 인공지능이 전 인류를 위해 도살 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타이 피니즘 부총리는 습금형 주석은 브릭스 국가들이 혁신 발전을 촉진하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문명의 상호 참조를 추진하고 글로벌 관리를 개혁하고 보완하는 선봉이 되어야 한다고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다섯 가지 창의도 제기했다며 이는 4대 글로벌 창의와 맥을 같이 한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는 습금형 주석의 주장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각 측과 함께

대브릭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간다 국제문제 전문가 조지프 카무리는 습근평 주석이 연설에서 제기한 4개 선봉은 4대 글로벌 장애를 구현했다며 현재 브릭스 협력을 통해 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고품질 일대일로 공동 건설을 추진하며 브릭스 협력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세계가 함께 번영의 미래를 창조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인도 브릭스 국가 사무조정자이며 인도 외교부 경제관계비서인 달레라는 브릭스 국가들은 협력하고 함께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전금아였습니다.

오늘은 중국 실천, 전 세계 수산업 지속 가능성의 새로운 해법 제시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유엔 식량농업기구 OOP위원회 제37차 회의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습니다. 회에 참석한 여러 종교 인사들은 수산물 수요의 지속

0: 땡해 1차로 지정 항구 23곳을 발표했으며 선박 검사를 규범하고 리행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리행교육과 능력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수석 업 관계자 매튜 카밀레리는 현재 전 세계 연회국의 약 4분의 3이 협정 당사국이 되었다며 지난 10년간 10년 업 금지를 전면 시행했습니다. 여기에는 15개 성급 행정구역이 포함되었고 23만 1,000명 업 철수 어민에 대해서는 전직 취업, 직업 훈련, 사회보장 등 정착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장강 10년 금어 주제 전시 코너를 마련해 금어 시행 이후 집법 감독, 어민 정착 지원, 수생 생물 다양성 보호 등 실천과 성과를 집중 소개했습니다. 상해해양대학 로결부 교수는 중국과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수산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양측 협력이 전통기술 교류와 프로젝트 협력을 넘어 글로벌 관리, 국제 규정 이행, 경험 공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유럽중앙은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2: 는 뜻입니다. 당나라의 대문호인 대거인은 일찍 초심을 잊지 않고 견지한다면 반드시 꿈을 이룰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초심을 잊지 말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습금성 청소기는 무엇 때문에 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초심은 얻기 쉽지만 끝까지 지키기는 어렵다고 했을까요? 초심은 리상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하고 끝까지는 리상을 고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의지를 가장 잘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수입니다. 기나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여러 방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계시를 줬습니다. 그중 정관의 통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나라 말기 혼란한 정치를 겪은 후 황제가 된 당태종 리제미는 즉위한 후 백성들에게 시간을 주며 절대 농산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정관 5년 당시 황태자인 리승건이 관례인 성륜제를 치르게 되시 대단하지 않을까요? 이로써 당나라는 정관의 통치라는 좋은 국면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경제적, 사회적 상황이 좋아지면서 당태종은 초심을 잃어가고 민생을 과심하지 않았습니다. 정관 후기에 이르러서는 여름철 장난성이 너무 덥다며 피서를 위해 종남산에 취미궁을 지었고 건축을 마친 후에도 만족해하지 않고 또 옥화궁을 지었습니다. 이토록 큰 공사들을 시작했으니 당연히 농산일을 방해하고 백성을 고달프게 했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당시 당태종은 초나를 안정시키려는 초심을 뒷전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심은 얻기 쉽지만 끝까지 지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 언급했던 시작은 쉽지만 끝을 맺기는 어렵다와 초심은 얻기 쉽지만 끝까지 지키기는 어렵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 두 구절은 사람들에게 시작과 끝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는 도리입니다.
3: 어떻게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할 것인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전반적이고 전략적인 코치를 했습니다. 첫째,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권세기 중엽에 이르러 우리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하고 조화로우며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둘째, 향후 5년은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시작하는 관건적 시기입니다. 셋째, 창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5가지 중대 원칙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첫째, 당의 전면 지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지도를 확고히 수호하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정확한 방향을 확보하며 단결 분투에 강대한 정치적 응집력과 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확보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대한 역량을 결집해야 합니다. 둘째,

0: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을 견지해야 합니다. 경제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며 개혁 개방을 견지하고 독립 자주 자력 갱생을 견지하며 중국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스스로 좌우지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셋째,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야 합니다. 인민의 근본적 리익을 수호하고 인민생 복지를 증진하며 현대화 건설의 성과가 인민들에게 보다 많고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개혁 개방을 심화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개혁과 혁신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개방을 뜻임없이 확대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동력과 활력을 부단히 증강해야 합니다. 다섯째, 투쟁 정신을 견지하고 발양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게르트별프로그램 평어그린 스펀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2: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2: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브리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4: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생겨나는 금빛 회랑은 중국과 브라질, 중국과 남아메리카의 경제무역 협력을 추진하는 남아프리카의 크롬광석은 중국 공장의 합금 재련을 거쳐 고급 스테인리스 강판재로 변한 후 인도 방갈로르의 정밀계기 작업장에 나타납니다. 중국이 제조한 현대화 수화기는 브라질의 논밭에서 제조하고 브라질에서 생산한 콩은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다차원 협력기제를 통해 브릭스 국가 경제무역협력 행동 강경, 브릭스 국가 투자 편리화 협력 요강 등 협의 문건을 관철하면서 브릭스 협력의 호혜 상징 이야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바다르 실리와는 브릭스 협력은 회원국 간 무역관계를 개선하는 데 요조하라며 회원국 간 시장 연계를 확대하면서 신흥시장과 발전 도상국은 무역과 투자 공간을 개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 길이가 82.15km인 인도 역내 급행 철도 회랑이 올 2월에 운영을 전면 시작했습니다. 이 회랑은 델리 국가 수도 관할 구역과 북방의 가지 아바드와 밀라트 두 도시를 연결합니다. 예전에 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고 교통체증이 심각하다 보니 출행 고봉기에 델리에서 밀라트까지 차로 3시간 내지 4시간이 걸렸다면 지금은 1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한

술자 그의 구중 하나가 바로 브릭스 신개발 은행입니다. 인도 국제 경제관계연구위원회의 알피타 무크지 교수는 기타 다자개발기구와 각국 국가개발은행과 광범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신개발은행은 각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돕고 보편적 혜택과 포용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금융관리체계에서 신개발은행은 이미 중요한 신흥 역량이 됐습니다. 신개발은행 총재 로셰프는 협력권을 지속구조 협력을 심화하고 제도형 경제무역 배치와 경제무역 일체화 건설을 모색하고 추진하며 대브릭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글로벌 남방의 공동리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 차

0: 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0: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0: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차 금리를 인상한 유럽중앙은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0: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표소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유럽중앙은행이 10일 유로존 3대 핵심 금리를 모두 2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올해 두 번째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중동 정세에 따른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유로존이 지속적으로 통화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 경제가 예기보다 좋은 양상을 보이면서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긴축 정책에 일정한 공간을 제공했다고 풀이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책이 중동 정세와 에너지 가격 추세에 따를 것이므로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표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라가르드는 중동 충돌이 지속적으로 통화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유로존 전체 통화율은 2027년 상반기까지 은행의 목표 수준치인 2%를 현저히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리 인상은 중기 통화율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동맹 동계국에 따르면 유로존의 3월 통화율은 7월에 2.9%에서 3.3%로 상승했으며 그중 에너지 가격의 동기 대비 상승폭이 10.3%에서 14.3%로 확대하면서 통화 팽창을 상승시키는 주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10일 발표한 경제 예측에 따르면 2026년 유로존 통화율은 3%로 2025년에 2.1%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2027년 하반기부터 둔화할 전망이고 유로존 통화율은 2027년에 2.5%, 2028년은 2.1%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 거시연구 책임자 카스텐 그레스키는 이번 금리 인상은 예방성 금리 인상에 속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이 더 광범위한 경제 분야에 파급되는 것을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경제는 여전히 일정한 근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데 공간을 제공해줬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10일 발표한 경제 예측에 따르면 유로존 경제 성장폭이 올해 0.9%, 내년은 1.4%를 기록할 것이며 올 6월의 예측보다 소폭 인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럽중앙은행은 지정학적 충돌과 에너지 충격 등 영향을 받아 경제 전망에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성장 위험 부담은 전반적으로 하행세를 그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중...

중앙은행의 다음 단계 정책 방향에 대해 분석가들은 미래 금리 정책 경로가 여전히 중동 정세와 에너지 가격 추세에 달렸다고 인정했습니다. 독일 상업은행 등 기구는 유럽 중앙은행이 12월에 금리를 재차 인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벨레드 회의인 것이 아니며 추가 금리 인상은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더욱 교재성으로 전환할 것임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중동 정세가 연말 전에 완화되고 에너지 충격이 다른 경제 분야에서 뚜렷한 제2차 효과를 내지 못하면 유럽중앙은행은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

0: 우리 전신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강은 네. 우리 소화기 계통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우리 다리 나왔습니다.
0: 네.
1: 예, 예, 예. 그리고 우리가 뭐 치아가 삐뚤거나 앞니가 없거나 이런다 할 때는 특히는 여자애들 이런 자비감이 많이 듭니다.
0: 어, 네.
1: 예, 예. 그래서 뭐 웃을 때도 뭐 입을 막고 웃거나 예, 뭐 가리려고 예,
0: 네.
1: 심지적으로 그 없는 치아를 가리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
0: 네.
1: 그러니까 거기에 심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어허.
1: 예, 이런 여러 가지 예,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0: 네, 그래요. 매일 꾸준히 양치를 하는데도 충치나 이 치주염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네,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또 일상에서 양치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1: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양치하는 방법이 틀린다고 봐야 됩니다.
0: 네.
1: 예. 우리가 양치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뒤 이빨 표면이라든지
0: 네.
1: 예, 이 얇은 음식 이런 찌꺼기 이 마기가 예, 그냥 하기만 하고 양치만 한데도 제가 그 치솔하는 양치하는 목적을 이루지 않는가 이렇게 사고적인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0: 네.
1: 예, 사실은 우리가 이빨 양치를 하는 중요한 목적은 이빨 표면을 우리 내계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0: 내계면.
1: 예, 예,
0: 네.
1: 예. 이 내계면을 모두 깨끗하게 닦아줘야만이 우리가 예, 양치하는 이런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데
0: 네.
1: 예, 이제 제가 얘기했던 것은 많은 분들이 그냥 많아서 두 것만 예,
0: 네.
1: 닦아주고 있습니다.
0: 아...
1: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자는 것은 꼭 우리 이 이빨 치솔하는 양치하는 이 목적을 잘 알고
0: 네.
1: 내면을 깨끗하게 잘 닦아줘야만이 우리가 양치를 잘할 수 있다고 예,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그리고 우리가 치솔질만 해서 사실 때는 특히 기운 고기랑 예,
0: 네.
1: 치솔만 해서는 깨끗하게 빼내기 힘듭니다.
0: 네.
1: 예예예. 예. 이럴 때는 우리가 치실
0: 네,
1: 예, 치실을 응용해서 예, 그러니까 치실도 잘 배워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치실 가또막 이렇게 그냥 힘

0: 쓰고 막 하는데 이런 요리 입문도 상할 수가 있고 사용 방법을 잘 배워가지고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 지설, 우리가 년세는 분이랑 보게 되면은 중요한 도르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지시가 또 너무 넓으니까 깨끗하게 꺼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또 시간 지설을 응용해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최종적인 목적은 이빨이 내면을 다 깨끗하게 청결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분이라도 우리가 보게 되면 적으나 많으나 치석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런 치석을 우리 제때 제거해야 되지. 일단 치석이 생기게 되면은 그 후에 그러니까 양치를 아무리 잘해도 치석 붙어 있는 그 주변의 이빨은 깨끗하게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꼭 이런 치석을 잘 제거하고, 띵칠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양치질을 해야 우리가 양치를 잘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럼 이제 방금 말씀하신 치석 같은 경우는, 얼마 주기로 이제 또 치과를 찾는 것이 좋을까요?
0: 한, 뭐, 반년쯤.
1: 아, 반년, 1년에 2번 정도는,
0: 두번 정도는.
1: 찾아주는
0: 옛날에는
1: 것이.
0: 우리가 뭐, 한 1년. 1년에 한 번씩 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한 반년씩 한 번씩은 와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아, 반년에 한 번.
0: 제일 좋은 거는 석 달에 한 번이가 제일 좋죠.
1: 아, 네, 그렇군요. 요즘 이 어린이들의 충치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편인데요. 많은 부모님께서는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또 새로 나오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고 치료를 미루시는데 이렇게 방치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0: 당연히 안 되죠. 애들이 충치가 생기면은 뭐 아프니까. 충치 생긴 쪽이 아프니까 그쪽으로 식기실 합니다. 그러면 그냥 한쪽 한편으로 식기 좋아하고. 유치가 뿌리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이 염증이 영구치인 데까지 영향을 끼쳐 가지고 영구치가 발육이 잘안될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어떤 애들이 보게 되면 치아가 나온 후에 보면 이빨 표면에 뭐 색소가, 이상한 색소가 생긴다거나, 허옇다거나, 하여간 발육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 제때에,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염증이 더 진일보로 커진다 할 때는, 영구치가, 예를 들어, 뭐, 9살에 나야 되는데, 7살에 갑자기 이렇게 이빨이 삐져나옵니다. 왜냐하면 뼈가 많이 파괴됐기 때문에, 원래는, 영구치, 야폐, 애기 영구치가 어느 정도 돼야 발육이 해야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사전에 나온단 말입니다. 이러면은 또 지금 영구치가 자랄 수 있는 이 공간이 없는데 영구치가 삐져나오게 되면 치아가 거의 비뚤게 자라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영구치에도 그럼 이제 제때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영구치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네요.
0: 그렇죠.
1: 그럼 이제 어린이의 이 구강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는 어떻게 이 치아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0: 우리 애길 때는 애들이 할 수, 더 자기들로 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들이 꼭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됩니다. 뭐 요즘에는 뭐 손가락을 끼고 애들 이빨 닦아주는 뭐 타월하는 뭐 이런 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잘 닦아주고 그리고 평상시에 애들이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1: 물을 많이 마시고,
0: 왜냐하면 이 물을 빨아먹는 이 과정에서 청결 작용을 하니까 이빨 표면을 충수하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을 뭐 음식을 뭐 먹이고는 꼭 물을 자주 먹이고, 이래야 그 이빨 표면에 음식지가 이렇게 붙는 이 확률이 가서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양치하는 습관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어제는 한 5살 때부터라든지 애들 어느 정도 자기들을 할수 있을 때 습관을 붙여줘야 됩니다. 많은 애들이 이런 습관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후에 커서도 양치를 해도 뭐 대충 한다거나 이런 나쁜 이런 습관을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들 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모님 자체가 잘 배워야 됩니다. 양치하는 방법, 왜서 양치를 해야 되는지.

0: 과천의 목적도 알고 이래야 애들이 잘 교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잘 시켜야
1: 네.
0: 후에도 애들이 그냥 이제 좋은 습관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예.
1: 네.
0: 그리고 애들의 중요한 거는
1: 네.
0: 그리고 불량 습관들을 고쳐줘야 됩니다.
1: 불량 습관,
0: 예.
1: 네.
0: 애들이 뭐 손가락을 빠고 잔다든지 예. 이런 불량 습관을 고쳐주고
1: 네.
0: 특히는 또 우리 탄산 음료
1: 아, 탄산
0: 예.
1: 음료, 네.
0: 이런 걸 거의 먹이지 않으면 좋습니다.
1: 그렇죠,
0: 먹이는 습관을 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 탄산 음료들에는 우리가 먹고 나게 되면 이빨 주변에 산성 물질이 생깁니다.
1: 네.
0: 예, 이런 산성 물질들이 우리 이빨 표면을 그러니까 구멍이 숭숭 나게 예, 이렇게 되면 이빨이가 세균이 쉽게 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충치가 쉽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빨 표면이가 터실터실하고
1: 네.
0: 거칠어지면서 우리 치석도 더잘 생기고 예, 이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탄산음료.
1: 네.
0: 예, 그리고 애들의 요즘 애들은 뭐다 사탕도 먹기도 하고 하는데
1: 그렇죠.
0: 예, 뭐 하나라도 먹지 못 먹게 할 수는 없으니까
1: 네.
0: 예, 먹은 다음에는 꼭 양치를 시키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1: 단 음식을 먹고는
0: 예.
1: 네.
0: 왜냐하면 사탕은 치아에 잘 붙으니까
1: 아,
0: 예,
1: 그렇죠.
0: 그 붙은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또 이제 그 탄산음료가 같은 효과를 또 그러니까 산성 물질이 산성합니다.
1: 네.
0: 예, 그러면 애들이 치아가 시려하고 이제서는 충치도 잘 생기고
1: 네.
0: 예. 그리고 먹게 되면 꼭 물로 양치를 잘 시키고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애들을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서
1: 네.
0: 검사를 받게 하고
1: 네.
0: 작은 문제 있을 때 인사 해결하고
1: 그렇죠.
0: 애들도 어릴 때부터 치과에 자주 데려가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아, 우리는 뭐한 학기에 한 번씩은 치과에 와야 되는구나.
1: 네.
0: 예. 그래서 뭐 공포감도 좀 줄여주고
1: 네.
0: 특히 뭐 하지 않아 치료를 안 해도
1: 네.
0: 아 치과를 꼭 이번 해는 꼭한번 가야 된다. 예, 이번 학기에는 꼭한 번은 가야 된다.
1: 네.
0: 아무것도 안 해도 갔다가 뭐 놀다 와도 되고. 예, 이런 습관을 시키다 보면은 이후에 커서도 그냥 치과는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구나. 예, 이런 습관들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어찌 보면 뭐 신체 검사하는
0: 예.
1: 식으로 네,
0: 맞습니다.
1: 정기적으로 찾아주는 것이
0: 예.
1: 좋겠군요. 그럼 이제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몇살 때부터 그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치약은 뭐 요즘 애들은
1: 숨을 쉬고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습관들은 이 치아와 구강 건강에 어떤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0: 이런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1: 네.
0: 예. 그래서 우리가 손톱을 예를 들어 연필을 문다 이럴 때는 우리들 연필 물어보면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하면 이 앞니가 앞으로 밀리우는 느낌 예예
1: 네.
0: 아래이는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결과도 그렇습니다. 우리 장기적으로 이렇게 물게 되면은 앞니가 튀어나옵니다. 예 우리는 카이허라고 하는데
1: 네.
0: 아래이는 또 안으로 들어가고 이러면은 이 사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우리 앞니는 뭐 음식을 끓이는 데 써야 되는데 이
1: 그렇죠.
0: 카이허가 되면 우리 끓이는 작용을 못 합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말할 때도 좀 새고, 예, 우리 치아의 구강 발음이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발음도 좀잘안 되고,
1: 네.
0: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 그리고 입이 마른 사람들을 보면 입냄새도 세게 납니다. 예,
1: 네.
0: 왜냐면 이제 얘기했듯이 뭐 세균들이 입을 잘 벌리지도 못하고,
1: 그렇게
0: 예,
1: 되는군요.
0: 10mm 벌린다 할 때는 우리가 심한 분들이 한 5mm밖에 못 벌리거나,
1: 네.
0: 예, 그리고 음식 씹을 때도 씹기가 힘들어하고,
1: 네.
0: 예, 하여간 뭐안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턱관절 문란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오게 되면은 뭐 심해서는 뭐 수술해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래, 원래 애들이 편추로 음식 씹는 거꼭 고쳐줘야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0: 예.
1: 이제 아이의 유치가 빠진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영구치가 나오지 않아서 고민하는 부모님도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합니까?
0: 우선 우리가 영구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자면 치과에 가서의 뭐 CT.

0: 아예 사진 찍어가지고
1: 어, 네.
0: 예 밑에 연구치가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예예예. 예, 예. 네. 어 그리고 어 우리가 유치가 예, 그러니까 어 빠진 시간이 길게 되면은
1: 네.
0: 어 우리 옆에 치아가 이렇게 대배집니다. 예, 어린이 치아들도
1: 아 너무
0: 예, 예, 이렇게... 넘어지면서 그 연구치가 나오는 이 자리를 막아버린다.
1: 네.
0: 예, 그러면 밑에 연구치가 우리가 올라오기 힘들어하고
1: 네.
0: 예, 나중에 가서 뭐 삐뚤게 자라거나 예, 네. 제대로 올라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어 우리가 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떤 애들은 그 잇몸이가 너무 일찍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
1: 네.
0: 잇몸이가 너무 단단해집니다.
1: 아, 굳게 되는군요.
0: 예, 예, 예.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없는 치아에다 음식 씹을 때 거기에 자꾸 이렇게 씹어 넣거나 이러면
1: 잇몸을 사용하기
0: 단련을 받아가지고
1: 아, 네.
0: 단단해집니다.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연구치는 이 올라오는 힘이 있는데 이 뿌리가 발육하면서 이 올림이는 힘이 있는데 잇몸이 힘이가 너무 저항력이 너무 크니까 예, 밑에서 올라오지 못하거나
1: 네.
0: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뭐 잇몸을 뭐 절개하든지 잇몸을 예, 댁에서 예, 이빨을 유도해서 꺼내든지
1: 네.
0: 예, 만약에 예, 치아가 연구치가 없다면 또 뭐 교정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예, 대처를 해야 됩니다.
1: 네, 예. 그렇군요. 어, 보통 그럼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치가 나오는 그 나이와 시간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0: 예, 예, 예.
1: 네, 정상적이라면 네, 이제 몇 주째부터 어, 또 연구치가 나기 시작합니까?
0: 연구치는 우리가 6살부터
1: 아, 6살부터
0: 6두세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1: 아.
0: 예, 그리고 우리가 거의 한 12살, 10살 정도 되면은 예, 연구치가 다 바꿉니다.
1: 아.
0: 예.
1: 그렇군요.
0: 예, 예.
1: 어, 근데 이제 또 이 시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너무 또 늦게 난다거나, 네.
0: 아.
1: 이런 경우에는 또 부모님들이, 어, 왜 이렇지 하면서
0: 예.
1: 이상해 하더라고요.
0: 어, 사실은, 어, 뭐, 한 반년 정도라든가,
1: 네.
0: 어떤 애들이 대부분, 우리가 6세부터 13세 사이는 대부분 애들이,
1: 네.
0: 예, 근데 어떤 애들은 확실히 발육이 상해서 좀 늦은 애들도 있습니다.
1: 아, 네.
0: 예, 그래서, 예, 근심하면은 치과에 가서 사진 찍어보고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대부분은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1: 아, 네.
0: 예, 예, 예. 애들이니까,
1: 네.
0: 거의 다 문제 없는데, 어, 확실히 좀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빨리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1: 아, 네. 어,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연구치가 늦게 나올수록 좋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0: 아, 그거는, 어. 예, 어, 제 시간이 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1: 아.
0: 예, 예. 왜냐면 뭐 늦게 난다는 거는 우리가 뭐 어떤 뭐 발육이 좀 늦거나, 예,
1: 네.
0: 그런 거지, 예. 제 나이에 제 시간대에 나는 치아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1: 그렇죠. 너무
0: 예,
1: 또 일찍
0: 네, 예, 일찍이 나와도 안 좋고.
1: 안 좋고.
0: 예, 예, 예.
1: 네.
0: 예, 왜냐하면 애들이 이렇게 발육하는 단계에 따라, 예를 들어 어, 이 단계에서는 뼈가 이만큼 발육하고,
1: 아,
0: 예, 예.
1: 네.
0: 그만한 자리만 남겨줬는데 예, 우리가 치아가 너무 일찍이 나온다든가.
1: 아.
0: 예, 근데 우리가 뼈가 이만큼 다 발육해서 새 치아가 나와야 되는데,
1: 네.
0: 예, 나오지 않고 하면
1: 아.
0: 또 그 다른 이상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예, 예, 예.
1: 어, 이 발육과도 이렇게 또 매칭이 되게
0: 예, 예, 그렇죠.
1: 영치가 자라는 것이 좋겠군요.
0: 예.
1: 어, 그리고 요즘 보면 이제 치아가 고르지 않아서 어, 치아 교정을 또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 교정은 보통 몇 살 때부터 가능한지, 어, 아이의 치아가 고르게 자라도록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네, 따로 있을까요?
0: 우리 애들이 교정은 보통 3주세부터 예, 시작합니다.
1: 어, 3주세.
0: 예, 저희가 한 뭐 12년 전 그때는 우리가 어, 12주세.
1: 아, 네.
0: 왜 12주세라는가 하면 12주세 때면은 치아가 거의 다 연구치가 나옵니다.
1: 나니까, 네.
0: 예. 그래서 그때까지도 치아가 뭐 삐뚤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그 교정하기도 쉽고, 예,
1: 네.
0: 애들이 말도 잘 듣고,
1: 네.
0: 예, 예. 그래서 예, 옛날에는 우리가 뭐 12살 되면 데려오라, 예,
1: 아,
0: 많이 그랬는데,
1: 네.
0: 근데 요즘에는 사실 유아 때부터, 어린이 때부터,
1: 네.
0: 예, 이 그 구강을 교정을 할 수도 있고,
1: 네.
0: 예, 지금 뭐 기술이라든지, 예, 이 뼈가, 이빨이 자라는 이 밑에 턱뼈가,
1: 네.
0: 발육이 잘 된다면은, 뭐 이빨이 삐뚤게 자라거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1: 아.

0: 맞아요.
1: 가마치를 동그랗게 해서 주고 예, 온 바깥 동네 돌아다니면 그것만 씻고 다른 간식이 없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때 많은 동아리들을 보게 되면은 뭐 거의 이빨이 뭐 삐뚤게 자란 경우가 적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보면은 뭐 그래서 하나거나 뭐 교정을 하는 키가 이런 데 보면 키가 점점 줄어든다고. 우리 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치주염 방지입니다. 예, 어떻게 하면은 이 치주염을 방지하는가? 이 라인들이 한테서는 이 치아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빨 사이가 점이가 넓어지다 보니까 음식이 잘 낍니다. 라인들은.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자기는 그뭐 야채 이런 걸 써본 적도 없었다. 근데 왜 요즘 들어서 자꾸 음식이 색이 끼우고 예, 음식을 색이 뚜시게 된다고 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점이 벌어지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은 옛날보다도 우리 치아 청결을 더잘 해줘야 됩니다. 예, 특히는 우리 이빨 사이에 끼운 음식을 깨끗하게 청결을 해주고 예. 그리고 우리가 제때 가서 스킬링도 하고 예, 시야도 하고 이 로이들은 전체 잇몸도 내려앉고 뼈가 내려앉으면서 우리가 이빨 뿌리도 예, 점점 많이 드러납니다. 이빨 더 길어지고 예, 그래서 보면은 청결도 옛날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자르던 이빨이 길어지니까 이빨을 닦아야 하는 면적이 더 많고 닦기가 더 어렵습니다. 특히 이빨 뿌리 쪽.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잘 닦지 않고 하면은 이 노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은 치주염이 오는 경우가 예, 많은 노인들이 어떤 나이가 드니까 이빨이 흔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칫솔 할때잘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치주염이 오면서 이빨이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그래요. 방금 이제 그
1: 시린 원인은 뭔가 하면은 뭐 잇몸이 염증이 생겼거나 병리적 원인으로 이빨 뿌리가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빨 뿌리에 치석이 있는 걸꼭 제거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빨 뿌리 신경이가 어느 정도 자극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민감해지고 예, 그러니까 그 며칠 동안은 시련하고 뭐 이런 증상이 있으니까 이빨을 씻으면 왜 이렇게 시린가 하고 이게 그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그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사실은 우리가 깨끗하게 제거하고 이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치석이가 그 자리에 있게 되면은 우리 이빨에 대한 혹은 잇몸에 대한 이 상처가 엄청 더 크다고 봅니다. 시린 거는 그냥 며칠이면 예, 끝나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치석이가 그때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다만 치석이 없어 깨끗하게 제거하고 나면은 옛날보다 갑자기 점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빨을 씻고 나면 점이가 더 벌어진다. 예, 이게 나쁜 것이 아닌가. 예, 이제 얘기했던 것은 이거 치석을 깨끗하게 제거해주면은 나중에 가서 그 어느 정도 이마미가 또 다시 자라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0: 원래 상태대로
1: 그렇죠. 우리 이
0: 회복할 수도
1: 치석
0: 있고.
1: 안에는 대량의 세균들이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우리 몸에 대한 혹은 이빨에 대한 이런 자극이 우리가 스케일링 하는 데 비하면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스케일링이 우리 몸에 대한 무슨 자극이라든지 이런 건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스케일 주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뭐 반년 정도, 1년 정도, 제일 좋게는 석 달입니다. 예, 우리가 환자들을 석 달에 한 번씩 그냥 불러드리지 않습니까? 보면은 석달 뒤에는 꼭 어느 정도 치석이 양이 생깁니다. 적든 많든. 예, 그래서 제일 좋게는 석 달인데 우리 습관적으로 석 달에 한 번씩 다니기는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예, 많은 분들이
0: 그렇죠.
1: 그렇고. 그래서 저는 반년에 한 번씩은 다니셔요. 그리고 너무 늦어도 1년은 초과하지 말고 예, 한번 와서 스케일링을 하고 예, 그런 것이 좋습니다.
0: 그래요. 이제 그 중장년층에서 치아가 또 빠졌지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치료를 미루고 방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빠진 치아를 그대로 두면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1: 우리가 치아가 없게 되면은 아까처럼 치아가 넘어지면서 다른 이빨 사이에 점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아와 치아 사이에는 점대 뭐어이 차이가 지정된 교합점이가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빨을 대변

0: 이거 이동을 하면서 이 정상적인 교합점이 변화가 생깁니다.
1: 네.
0: 네, 이러면 우리 음식 씹는 효율이 떨어지고, 나아가서 치아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형용하게 비유한다면, 우리 절구통, 절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빨과 이빨 사이를 절구통하고 절구공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마늘을 쪼는다든지 벼를 찧는다든지 빵을 찧는다든지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절구통이거나 우리 절구공이가 삐뚤게 된다면은 우리가 절구를 칠 때, 예, 안에 절구통 안에는 이런 안에 물건을 우리가 깨끗하게 잘 찢을 수가 없고, 나가서 그냥 이 삐뚤 상태에서 친다게 되면 절구통이 깨지거나, 예,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뺀 치아를 제때 하지 않게 되면 아령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합이 변하면서 이 치아가 상할 수가 있고 음식을 씹는 효율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래 원래 치아를 빠진다면 제때 가서의 이빨을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이제 평생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일반인은 어떤 구강 관리 습관을 갖춰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0: 제일 중요한 거는 치설입니다.
1: 치설.
0: 양치를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양치하는 이런 관리 방법, 양치하는 이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서도 배워야 됩니다. 요즘에는 쌍방해서의 차해도 많으니까나 자기한테 합당한 양치 방법을 정해서 열심히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서는 스케일링이 띵치고,
1: 정기적으로.
0: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거의 100분의 99% 분들 보면은 치아가 꼭 치석이가 있습니다. 꼭 1%는 치아도 갓난하게 자라고, 어릴 때부터 아까 얘기했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예,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은 정말 한 1%가, 예, 안 해도 괜찮은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치석이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가 이 치석이라는 거는 그냥 커지기만 커지고 그대로 두면은 예, 작아지는 것이 아니니까나 예, 꼭 제때 제거해서 이 치석의 안에는 이 세균의 량을 줄이고 구강 내에는 이 세균의 량을 공제를 해줘야 우리가 충치라든가 치수염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할 수 있으니까나 예, 제 생각에는 이두 가지가 엄청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치과에 정기적으로 다니는 이런
1: 정기적으로.
0: 습관을 키우고 의사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예, 이렇게 해야 우리 구강을 관리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준치과 박용준 원장님과 함께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이 연령별 구강 관리 요점과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치아는 한번 손상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기 전에 예방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꾸준한 일상 습관과 정기적인 치과 검진으로 모두 건강한 치아 또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허영실,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아시아 문명 대화 대회 개막식에서 한 기조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일대일로 두 개의 회랑과 하나의 경제권, 유라시아 경제연합 등이 제기되면서 문명 간의 교류와 상호 참조를 실현하는 경로가 넓어졌고, 과학기술, 교육, 문화, 보건위생, 민간 교류 등 분야의 국가 간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아시아 문명도 역내 문명 및 세계 문명과의 교류와 상호 참조 과정에 더큰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찬란한 아시아 문명은 세계 문명 발전 사이에 굵은 한획을 그었으며, 인류 문명은 아시아 문명으로 더 눈부시고 다채로워졌습니다. 아시아는 종교와 철학, 도덕과 법률, 문학과 회화, 연극과 음악, 도시와 농촌 등 부분에서 영향 범위가 넓은 세속 의례를 형성했고, 수천 년 동안 전해진 부류의 대작과 유서 깊은 정교한 예술품들을 탄생시켰고, 다양한 종교의 제도적 성과를 낳아 세계의 문명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줬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고 세계를 내다볼 때 우리는 더욱더 문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선인들이 쌓아온 찬란한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기타 문명과 교류하고 상호 참조해 아시아 문명이 눈부신 성과를 계속 이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아시아 각국은 산과 물이 서로 잇따랐고 문화적으로 가까우며 비슷한 역사를 겪어왔고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면서 우리는 대세를 파악하고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춰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아시아 인민의 기대를 현실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시아 인민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아시아를 원합니다.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평화가 없으면 충돌이 끊임없고 아시아 일부 민중, 특히 여성과 아동은 아직도 빈곤, 기아, 질병의 시련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국면을 반드시 바꿔나가야 합니다. 아시아 각국 인민은 빈곤을 멀리하고 유족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들이 힘을 모아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광익적이고 균형적이고 상생적인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해 함께 아직도 어려운 생활을 하는 일부 국가의 민중들을 빈곤과 낙후에서 벗어나게 하고 아이들이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며 행복과 기쁨이 모든 가정에 깃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오늘 불어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상곤 작사, 김문웅 작곡의 민들레 동산을 허미옥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0: 농사고금을
1: 치르를 거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씁니다. 하이디구나. 정말 하이디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자기에게로 달려온 하이디의 곱게 차려입은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하이디가 입은 옷 좀 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깃털로 장식한 모자도 내 거니? 한번 써보렴. 싫어요. 저는 이런 모자 필요 없어요. 이건 아주머니에게 드릴게요. 제 거는 따로 있어요. 하이디는 그렇게 말을 하고 빨간 숄 안에서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잔뜩 찌그러진 밀짚 모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나들이 옷을 벗고 그 대신 숄을 걸쳤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가야겠어요. 또 올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할머니. 그래, 그래, 꼭 와야 한다. 내일 올 거지? 할머니는 무척 아쉬워하며 하이디의 손을 놓았습니다. 하이디, 이렇게 좋은 옷을 왜 벗었니? 아주 비싸 보이는데.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전 이 모습으로 할아버지에게 가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못 알아보시면 안 되잖아요. 아주머니도 처음에는 절 몰라보셨잖아요. 흰 눈도 새빨갛게 물들었고 장밋빛 구름은 산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풀들은 온통 황금색으로 빛났습니다. 계곡은 하이디의 발밑에서 노을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꿈에도 잊지 못할 그리운 풍경을 보자 하이디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하이디는 너무나 기뻐서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이디가 그곳을 떠난 것은 해가 져서 어둑어둑해질 때였습니다. 하이디는 산위를 향해 힘껏 뛰어올라갔습니다. 이윽고 전나무 끝이 보이고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오두막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집 앞에 의자에는 할아버지가 파이프를 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전나무가 속삭이는 소리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이디는 바구니를 내던지고 할아버지에게로 달려가 그 품에 안겼습니다.

0: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너무나 기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이디는 그저 그렇게 소리칠 뿐이었습니다. 하이디! 할아버지도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울어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두 눈 가득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목에서 하이디의 팔을 떼어내고 하이디를 무릎 위에 앉힌 다음 그건 찬장 안에 넣어두렴. 언젠간 도움이 되겠지. 하이디는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면서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용하던 높은 의자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가득 채운 염소젓도 마셨습니다. 우리 집 염소젓처럼 맛있는 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때 귀에 익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이디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피터와 염소들이 산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피터는 하이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 피터? 염소떼 안으로 뛰어들어간 하이디는 신이 나서 달려드는 염소들을 밀어내며 피터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나한테도 안녕하고 인사해야지 피터. 하이디. 피터는 그때서야 말을 꺼냈습니다.
1: 정말 돌아온 거야?
0: 피터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하이디는 할아버지가 새로 만들어주신 건초 침대에서 아주 깊은 잠을 잤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자는 하이디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행히 하이디는 아침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 오랫동안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날 기회가 없다. 나는 결혼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도 착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 내 생각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도 착각이고요. 내 인간관계가 힘들다 하는 느낌도 좀처럼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마음도 모두 뇌에서 일어나는 착각의 결과라고 합니다. 네, 세상에는요, 긍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과 부정적 착각을 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뇌의 특성상 정반대되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부정적 착각을 자주 하는 사람

사람은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면서 적극적인 노력을 게을리합니다. 즉, 사태를 개선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네, 자신은 괴로운 일에 칭칭 얽매여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답니다. 난안 돼. 나한테는 무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을 도피하려 합니다. 네, 여기서 먼저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으실 첫 곡은요, 쿠로노 카소의 사랑의 바보였던가 이 노래입니다.

네, 그렇다면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으면 뇌는 어떻게 될까요? 네, 부정적인 기억 데이터가 뇌에 강렬하게 입력되면 뇌는 부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무리야라고 뇌에게 말하면 아직 시도하지 않았음에도 당연히 무리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억해 버립니다. 그 결과 말한 대로 되겠죠? 한편 긍정적인 착각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노력하는 자체를 힘들게 여기지 않고 즐깁니다. 항상 긍정적이며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나라면 할수 있을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의 차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하는 말도 긍정적이어서 뇌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겠죠? 뇌는 할수 있다고 착각하여 꿈을 실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작은 공장을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혼다 자동차의 혼다 소이치로 씨는요, 긍정적인 착각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나 할것 없이 아기였습니다.

사실 아기는 초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기 시작한 아이는 몇 번을 넘어져도 굴러도 머리를 부딪혀도 서려는 행위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만약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아기가 있다면 100번 넘어졌으니까 분명 설 수 없을 거야. 그만둬야겠어 라며 포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런 아기를 본 적은 없습니다.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어느 틈에 당연한 듯 목표를 달성하여 걷습니다.

부정적인 디스크를 꺼내고 긍정적인 디스크를 새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우뇌와 좌뇌를 관장하는 대뇌 신피질 안쪽에 있는 감정뇌의 존재에 주목하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은 마음은 이미지나 사고만으로 컨트롤할 수 없고요. 감정뇌로 움직인다는 사실이랍니다. 네, 계속해서 음악의 향기 다음 곡 듣겠습니다. 김미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당신의 편지.

네, 감정뇌가 좋은 상태면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착각을 할수 있습니다. 감정뇌는 항상 쾌와 불쾌를 오가면서 움직이죠. 저는 이것을 진자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나 없나 하는 점입니다.

네, 감정내가 불쾌로 치우쳐졌을 때는요,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뭐,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쾌해지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나에게 넘어야 할 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뇌에게 말해 보십시오. 네, 언어 중추인 좌뇌에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요, 연동되어 있는 우뇌에서도 이것을 상상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으로 긍정적 착각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희 가수의 노래 듣습니다. 그 사랑 다 바쳤나요?

내 감정뇌가 불쾌해졌을 때 동작 하나를 바꾸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불쾌해졌을 때 아니라고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냅니다. 실제로 몸으로 행동하면요, 뇌가 부정적 착각에서 긍정적 착각으로 바뀌기가 쉽습니다. 네, 마라톤 선수가 일부러 가혹한 장거리 마라톤에 도전하고 등산가가 언제 눈사태가 일어날지 모르는 험한 산을 과감하게 오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불쾌하면 불쾌할수록 달성했을 때의 기쁨이나 쾌는요, 그 어떤 것과도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앞을 내다보면서 상황을 즐깁니다. 고생을 즐긴다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내거나 성공합니다. 많은 사람은 고생을 싫어하고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이것은 불쾌의 상태로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상사의 명령으로 일을 하고 환경을 바꿀 수 없으면

있어서 할 수 없이 일을 합니다. 이것은 네, 소극적 자기 희생인데요. 열심히 하긴 하지만 진심은 아니죠. 당연히 인생이 재미없습니다. 진정으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고생을 즐기면서 진심으로 적극적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방법들로 뇌를 자극하는 습관을 들이면요, 부정적 착각을 계속해왔던 사람도 긍정적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생을 진정으로 즐기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海。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现在是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到他就嗨不起来，甚至开始想念他的身材。我不相信，不相信这件事实在不可思议。骑车女孩你在哪里？